어떤 새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해 출근길부터 마음이 무겁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를 살아가지만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장수가 되어주셔서 나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싸워야 하는 분량의 영적 전투를 잘 싸워나가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전투는 인상 쓰고 강한 말을 하는 전투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온유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이대귀 고백 또 하나의 시 23편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9시 9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2부에서도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닉네임 헬스 여신님께서 저 6월부터 새로운 직장 가게 됐어요. 근데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버스 운전을 하는 잘할 수 있겠죠? 52세 아줌마의 도전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응원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와 이거는 분야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와 버스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 운전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운전에 대한 어떤 자부심 어느 정도 실력이 좀 갖춰져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대형차니까 와 일종 대형을 따신 거예요 그러면 면허 따셨.

꺼죠 당연히. 52세 아주머님 화이팅! 예, 잘하실 거예요. 예. 자신감 있게 무사고로다가 예. 잘 예, 하시기 바랍니다. 수현님은 아까 그 라섹 사연 결혼 전에 저는 현 남편과 같은 날 라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쯤 같이 누워 있었답니다. 크크크. 다시 생각해 보니 엄마랑 동생이 고생 많았어요. 안경 안 쓰고 보는 새 세상 마음껏 담으시길이라고 남기셨는데, 야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랑들 분, 그러니까 피앙새 분과 함께 라섹을 같이 하셨다고요? 와, 근데 라섹 그 하면은 사실 눈물이 계속 줄줄줄줄줄 흐르거든요. 약간 좀 몰골이 초췌할 수 있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도 품을 수 있는 예비 부부셨네요. 아, 그래요. 이런 것도 또 평생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죠. 우리 진주리님도 출첵 남기셨고 2부에서도 우리 주리님 권사 피택 받고 6개월간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고 우리 4439번님께서도 출첵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 곡 들을까요?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었고요. 정말일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리고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김명수님도 와주셨고 우리 차희님도 출첵. 아 DJ 목소리 좋다고 어르신께서 아 고맙습니다 어르신. 유반성님은 버스 운행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남기셨고 아침햇살님 출근자리 앉아서 한쪽 이어폰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 제 마음을 더욱 주님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관계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나만 혼자 끙끙끙 유유 흐린 날인데 몸도

찾아요라고 남기셨네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이야? 또 누가 힘들게 한 거야 또? 예? 아침 햇살님. 그렇지. 일터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약간 미묘하게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이러면 참 속상하죠.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 꽃들도님은 첫 출근이라 하기엔 부끄럽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랑이랑, 그래, 이 상황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일하려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떡하죠, 운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금까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상황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도 달라고, 예,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첫날이니까 어렵지, 사실. 예,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이터널 님도 와주셨고, 간만에 왔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제 생긴 밴드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곡, 준비했고요. 우리 초록이 17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그리고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나무 11홍이라는 말 맞다나. 꽃은 원래 잠깐 피었다가 진다. 그 잠깐을 연이어 집중하다 보니 주위가 온통 새파랗게 변한 줄 몰랐다. 아가씨 꽃향기가 지천으로 퍼지는 사이에 일찍 피었던 매화, 산수유, 벚꽃, 앵두는 벌써 초록빛 열매를 맺었다. 이 작은 열매들은 아직 이파리와 비슷한 초록색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남들이 보든 말든 부지런히 열매를 맺은 식물의 성실함이 대견하고 부럽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에는 꽃의 여왕 장미가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지만 초록 열매들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꽃들도 등장한다. 이런 꽃들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향기도 없다. 감꽃이 대표적이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감꽃을 먹었다고 들었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감꽃을 얼마나 먹어야 배고픔이 사라졌을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가을이면 가지마다 주먹만한 주홍빛 열매를 가득히 맺을 것이다.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까치밥으로 남을 귀한 감이 되겠지. 나도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부지런하게 나의 때에 하나 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를 좀 나눌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6분 42초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닉네임 하프로님께서 저 76년생 오늘 50번째 생일인데 어제부터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요. 괜히 좀 우울한 아침 저 축하해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하지영님 용띠시구나. 예, 오늘 50번째 51번째? 예, 50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생일 이제 시작이고 잠들기 전까지 많은 축하받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수연님께서 오늘은 제 친구 심다연 생일이에요. 주님께서 심다 많이 사랑하시고 늘 지키고 계신다는 거 알지? 사랑해 그리고 우정해 친구야. 우리 심다연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후후.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 셀라민 찬양 반죽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닉네임 웃음보따리님께서도 와주셨고,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기셨는데, 오늘도 두 시간이 그냥 순삭 후딱 지나갔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민수의 다윗의 노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이런 축복의 말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포레스트 조남정 함께한 너는 보석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나눈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오늘도 우리 모두 반짝반짝. 우리도 빛나지만 상대도 빛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너무 반짝거리면 또 그럴까요? 그래도 반짝이는 건 참 요즘 좋은 것 같아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성승현 오세광, 우린 하나님의 백성, 또 앞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류희현,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반짝반짝 하는 건 참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희 님께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신 은영님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더 반짝거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침님께서 비가 많이 온다던데 날이 흐리긴 하네요. 그러게요. 오후부터 아주

경북권은 여기 서울은 시간도 요즘은 나오잖아요. 서울 제가 있는 양천구 쪽은 한 오후 6시쯤부터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곳곳에 또꽤 많은 양의 비가 올 거라고 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님도 연휴 끝나고 출근했는데 비 소식이 있는데 축복송과 함께 뽀송뽀송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가끔 우리말에 그 정말 엄지척 할 때가 많잖아요. 반짝반짝 뽀송뽀송. 이게 뽀송뽀송일 때랑 보송보송일 때랑 요참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아, 그래도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런 반짝이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서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곡이 있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5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이었다가 부모의 마음이었다가 또 부부의 날로 서로를 생각하는 날이었다가 스승의 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기념일들을 보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어린이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이 엔젤스, 제이 키즈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란 곡,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참 예쁜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요인데도 이렇게 CCM 프로그램에 많이 사연 신청곡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3남매 아빠님께서 요즘 이 곡을 우리 아이들이 즐겨 듣기에 저도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셔서 전해드렸는데 아니 이 곡 가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게 CCM이지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할수록 더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그 낙원으로 향해가는 지치고 힘든 나그네 같은 순례자니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손영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김종윤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여기에는 김지유 우리 아이 목소리가 너무나 사랑스럽죠. 제이엔젤스 제이키즈의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이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선 미소라도 님께서 오후 4시에 저희 매제가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의 그 인대를 하나 떼어서 같이 타인의 인대랑 같이 해서 새로 넣어주는 그런 기술의 수술이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뭐 당분간은 걷기가 많이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보통 그 파열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에 경과가 좋으신 분들은 다시 운동도 많이 잘 하시고 일상생활 회복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그 과정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주님 저의 아픈 곳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역시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신혜숙님께서는 이달에만 부고를 다섯 분을 받으셨는데 더위에 장례 치르는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도 써주셨어요. 또 4180님 사연까지 소개해드리고 찬양 들을게요. 사람에겐 관심을, 세상에는 사랑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문득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살아내려 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문 써주셨어요. 보혜사님 신청하신 You Know Better Than I, 데이빗 캠벨의 곡, 그리고 이어서 이스턴 게이트로 전해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신혜숙님 신청곡은 캔디 크리스마스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I thought I did what's right.

캔디 크리스마스의 이스턴 게이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데이빗 캠벨의 You Know Better Than I, 내 길 더 잘 아시니, 찬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요, 권사 피택 받고 임직자 교육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김이 펄펄 나는 듯해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인데 전 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을까요? 온전한 순종 열심히 주의 말씀 귀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기를. 숙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정말 힘드시겠지만 제일 멋진 권사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용하 권사님 이러고 교회에서 다들 불러주실 것 같은데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동욱, 금을 만드는 시간.

김동욱 금을 만드는 시간 들으셨어요. 1부 끝곡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이브 워십과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연주곡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종이 되겠습니다. 1부에 그 권사 임직 되셨다고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배추님께서 저는 76세 박지영 장로 남자입니다. 써주셔서 아,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응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소망의 바다에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곡을 좀 골라봤고요. 천등산님께서 어제 모내기 끝났습니다. 모내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거든요. 올해도 대풍 이루어주세요. 전국의 농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하고 찬송가 남겨주셔서 오늘 전국의 큰 풍년을 또 응원하며 넓은들의 익은 곡식 신현재 이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등사님 땀 흘려 애쓰셨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저희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배추님, 76세 박지영 장로님. 저 이름만으로는 살짝, 그 여자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항상 원주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거든요. 네. 근데 바로 뒤에 멋진 여자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우리 배추님, 멋진 여자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남자예요 라고 하셔서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배추님께는 또 이렇게 면역에 좋은 음식 전해드릴게요. 하심정 받으실 수 있도록 흑마늘 진액 받으실 흑더덕 진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님, 천등산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8751님께서 아이고 농내장 기미가 보인다는 안과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주님 제 눈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보내오셨어요. 저희 안성진 찬양 힘내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잘 관리하시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주의 보혈은 배추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고요. 멋진 여자님께서는 두 분 같이 오셔서 멋진 여자님께서는 인사동으로 동기목사 만나러 가면서 인사드려요 하셨는데 동기목사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목사님이시거나 친구분이 목사님이시거나 너무 어쨌든 근사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을 청하셨는데 이 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화예요. 야곱의 축복 들으셨고요. 아이자의 61, 내 주의 보혈은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님께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진주리님께서는 어휴 올가리 김치 담그느라 이제서 출첵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쭉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따로 출석 체크 안 하시고 하셔도 다 쭉 듣고 계시다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2969님께서는 사진도 찍어서 아유 농사를 아주 금손이시네요. 양파밭에 풀 메고 삼촌들 밥 하러 들어왔는데 저희 남군님과 삼촌들 세 분이 많이 아프셔서 오후에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요즘에 밥맛이 없어서 일주일 사이에 2.5kg나 일주일 사이에 2.5kg나 빠져서 게다가 이렇게 농사까지 지시고 식사 다 챙기시고 아유 정말 마라나타 듣고파요 라고 하셔서 부흥한국 소양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라나타 전해드릴 거고요. 단 한 사람님 신청하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브룩스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으로 전해드렸고요. 부흥한국 소향, 마라나타 함께 하셨습니다. 강주영님께서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서울 영동 한마음 축제가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건데요. 경기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 소식 전해 오셨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 알리시고 싶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주일에도 저희가 교회 소식 따로 모아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사연에 풍부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멋진 여자님께서 저도요 원주가 고향이시고 원주 침례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시고

군인 부대 교회 섬기다가 은퇴하셨다는 이렇게 자기 정보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알려주시면 서로서로 더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해 님도 오셨는데 모내기하는 이한기 소리 들으며 방송 듣고 있어요. 조금 전 들려주셨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곡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열심히 율동하며 불렀답니다. 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당구님께서 축복송 유쾌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손은 들어주셔서 많이 많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 게시판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집사님도 긴급 기도 제목 12월 둘째가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서 그 수술 들어갔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는 사연 기도 제목으로 보내오셨습니다. 김희석의 축복하노라 강주영님 신청곡 여기에 제주의 봄 화이트 모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고효경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찬양이네요. 자, 오늘 끝곡은 이 곡은 아주 씩씩하게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라고 응원해주는 찬양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Battle Hymn of the Republic 준비했어요. 자, 마라나타 싱어즈 돈 토마스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바지라 메디의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중 한 부분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는 서울 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이용훈 목사가 작사를 한 찬송입니다. 이용훈 목사는 평소에 참다운 애국, 애족의 길이 민족 복음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은혜로운 구세주, 능력의 성령을 찬송하자는 내용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작곡자 김정일 교수는 고신대 교회음악교수로 찬송가 공회 음악분과 위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찬송가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이른바 뼈말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을 멋지고 예쁜 몸처럼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마른 몸이 곧 건강한 몸은 아니죠. 우리 몸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굶고 빼는 뼈말라 다이어트 말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씩 운동하면서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는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한번 쭉 올라가시고 가까운 거리는 천천히 또 빨리 걷기 하시고, 아무튼 자, 남들이 정해놓은 몸매 기준에요 나를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고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건강엔 뛰는 거 좋아요. 웨이홈 달리기가

짜잔. 네, 웨이홈 달리기 출발했습니다. 달려갑시다. 네,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게 좋고요. 일어나는 것보다는 바람 쐬러 나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네, 한 시간만 더 빨리 움직이면 건강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예. 눈꽃님이 하이파이브하고 단장님 전 공부하러 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바쁜 중에도 네, 하이파이브 해주셔서 고맙고요. 태연 씨는 도자기 물레 수업 요즘 열심히 하나 봐요. 공부. 멋진 도자기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쁜아님은 얼마나 많은 비가 오려고 이리 더울까요? 은혜의 단비가 되길. 아, 비가 좀 온다고 진짜 예보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현 순복음 현칠님이요. 웹 날씨 정보 알려주셨어요. 오늘 일출 5시 14분이었고 흐림 20도 부 30도. 30도까지 올라가요 날씨가. 와, 많이 올라가네요. 예,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 스콜피오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낙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머니와 관계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내 삶의 희망으로 다가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마음 이 기도 꼭꼭 응답해 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당구님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술래한미님도. 자, 안성진의 안아주세요. 예, 유효림의 내가 나된 것은 준비해놨고요. 이 두 곡 나가는 동안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러 인보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범 선생님이 단장님 안녕하세요. 출근 중입니다. 가까운 거리 걸으려는데 업무 중 땀 날까 버스 타고 가요. 아 그래야죠. 약간 시간 날 때 이제 하는 거죠. 퇴근 땐 걸어 볼까 했더니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다 퇴근한 후에 집에서 네. 그 팔굽혀펴기 푸시업 한 3천 개 하고 오늘도 힘내십시오. 응원하는 그 출근길 응원합니다. 하이파이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첵하고 이제 혼밥. 네, 혼밥도 혼밥이 아니죠. 사평도 함께하면 질밥 될 겁니다. 질밥. 네. 선한바람님 힘내세요. 은하수 구수롱님 2시간 듣기하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정정희님 축 처진 마음과 몸을 방송 들으며 충전하렵니다. 오늘은 실은 제가 참 한때 가까이 지냈던 동생이 계속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작년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행히 그래도 교회 다니던 동생인데 교회 동생 떠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 너 예수님 믿지? 다 고백하고 자기가 그걸 아니까 네, 갔다고 하네요. 천국에서 꼭

꼭 만나자. 예. 꼭 만나자, 형태야.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예. 한때 저를 많이 따르던 동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믿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땅 떠난 후에잖아요. 예. 예수 잘 믿고 잘 따르다가 주님 닮다가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거기서 천국에서 기쁘게 만납시다. 오케이 민민아님, 흐린 화요일 오후 출첵합니다 하셨고, 58974번님이 두통이 속히 낫길 바란다고. 머리 아프면 정말 힘든데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늘 듣기만 하다 조셉님이 달려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데일리 브레드의 노래 이 곡 비오는 날이면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해요. 데일리 브레드 은혜비, 유은성의 모두 아멘이라 하죠. 때가 되면까지 존 영의 노래까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달려서 인사해 주세요.

0: 진혁의 성경극장.
1: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순간들, 나도 모르게 욱하는 순간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럴 때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경기도에 사는 김집사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2: 홍희 집사님, 아,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 같이 하실래요? 어?
3: 아이고, 김지사님, 저 교회 요즘 진짜 열심히 나오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냥 금요 예배, 출석률 100%야, 100%.
2: 알죠. 아, 근데 예배는요, 그렇게 잘 나오면서 왜 성경 공부는 왜 한 번도 안 와? 아, 좋은데.
3: 실은요, 난 공부가 안 맞아, 안 맞아. 김지사, 안 맞아. 난 뭐든 그냥 공부자 들어가는 거 그냥 아주 딱 질색이라니까.
2: 에이, 학교 공부랑 성경 공부랑 달라요, 집사님.
3: 아니. 난 공부가 그냥 너무 싫어. 싫어도 너무 싫어. 그냥 해봤자 안 돼. 내 머리 내가 알지. 난 그냥 신앙생활이나 잘할래, 그냥. 응?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뭐 천국 못 가나, 뭐. 아니잖아. 아, 공부, 아, 공부 얘기하지 마, 잘.
2: 그렇긴 한데, 그냥, 최 목사님, 성경 공부의 중요성, 이렇게 뭐라고 건면해야 이게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고난 중에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죄 앞에서는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 자랑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듣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복된 일이죠. 하지만 말씀을 모르면 신앙은 쉽게 분위기에 흔들리고 감정에만 기대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방향을 얻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삶의 선택 앞에서 길을 잃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극장에 이어서 진영 주의 말씀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짜 안 들어오셨는데요? 처음인데요, 이렇게 안 들어오신 건? 뭐 100명은 뭐 아직도 뭐 너무 멀었고. 진짜 밥이 맛있으세요, 이렇게요? 밥이 맛있는 만큼 찬양 맛있도록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입니다. 네. 달려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출첵 두 글자도 괜찮습니다. 아멘도 좋고.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 열어놨대는데 문을 열어놨는데 안 들어오셔서 이게 지금 갑자기 빈정이 상하려고 그럽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느라 정작 내 삶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나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글을 읽으며 공감했다고. 새벽샘님 오셨어요. 비 준비하신 일까요? 이게 지금 곡목이 좀 다르게 쓰셔서 비 준비하신이라는 찬양 같은데, 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이 1226님, 예, 새싹이 오셨어요. 그래도 계속 69명이 아직 얼마 언제까지네 버텨보자. 이게 60, 70명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일부에 100명은 넘고 인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규칙인데. 늦게 만난 만큼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교회 제자 훈련도 받고 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이 제자 훈련 받는 날이라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할 때까지 모두 화이팅. 아, 이 말 너무 좋아요. 아, 막 이제 들어오시네. 아, 지금 어림도 없어요. 이제 어림도 없어. 그래도 샬롬님, 예수사랑유니님, 딸기바구니님, 꽃향유님, 구루터기님, 홍해다방님, 빈투만 마시아님, 약속을 믿어요님, 치킨미님, 로즈가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화요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 김명수님. 아, 참 애쓰시고, 네, 좋으셨어요.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고 있는 단 한 사람님이 아픈 분들이 많대요. 귀덕님, 수주야, 연정아, 송이야 하시면서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삶이 선물이 되려면 좋은 말 칭찬만 해도 부족한 오늘입니다.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비꼬는 것은 부드러운 말로도 하지 말고 비웃음은 마귀에게라도 보이지 말라. 바첼린지의 글이네. 완전 공감합니다. 완전. 그게 습관이 돼요. 예, 습관이 돼요. 참 안 좋은, 예, 습관이죠. 비자 들어가는 거는 비 준비하시니, 비 내리시니고 외에는 정말, 예, 비웃음, 비꼬 이거 안 좋네 정말. 예, 아픈 분들 정말 잘 치료되길 바랍니다. 예, 정말 정말 잘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주혜리의 터치가 준비됐어요. 예, 정말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길 바라고. 또 은혜, 예, 단 한 사람 신청하셔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은혜 듣고 왔습니다. 3일전님, 오늘부터 요양사 선생님이 오신다는군요. 3일전님 암수술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요. 잘 치료되시길. 어머니도 아프셔가지고, 네. 잘 퇴원하고 건강하시길. 두 분 다 건강하시길 진짜 기도합니다. 정정희님, 축처진 맘과 몸, 회복! 회복! 아자! 오케이, 민민아님 반갑고요. 제가 흥했더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감사해요. 김사라님도 예약 날짜를 착각했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셨군요. 찔려서 오셨다고. 러브유진님 반갑고, 맑은물 정수기님 진짜 고맙고, 햇님 1225번님 운동 중에 늘 듣고 계신데 운동 중에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새싹들 진짜 많이 오셔서 아유, 저도 기분이 좋네요. 가끔 흥을 해야겠는데요, 진짜. 꾸미룸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싶다고 찬양 셔플 댄스 하는 거 보고 저도 한 곡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허! 찬양 셔플 댄스가 있어요? 이야. 2부에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송명희와 친구들, 나 2부에서 만날게요.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게 윷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윷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0: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요즘 예배가 무너지는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프시고 힘드시겠다는 생각조차 드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관한 성경 극장도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하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말씀만 찾아내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되는 말씀에만 찾아다니며, 그래서 아무 말에나 아멘 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예배가 망가진 자리에서도 웃고 박수치고 아멘을 아무 시간에나 아무 말에나 욕하는 소리에도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며 정말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앞에서 이용당하고 자기의 울분과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예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조이포유를 사용해 주시고 CBS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조이포유를 듣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배자의 기도 2부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흥하고 일부에 정말 많이 오셨어요. 아, 가끔 흥이 필요하긴 해 진짜. 흥

너무 감사해요. 소니 1216번님도 축복 감사합니다. 늦게 만난 만큼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교회 제자 훈련도 받고 있어요 하시면서 아까 들어오셨죠. 그리고 빈투맘님 반갑고요. 구루터기님, 딸기바구님 브런치 먹고 집 간다고 오셨고, 샬롬님, 무한긍정님, 예, 담비님 운동하셨군요. 마미님, 햅시바님, 스노우백님 오셨어요. 예. 닮아가는 삼님도 반갑고요. 그렇게 하니 천의 파란 하늘 수현 마미, 마미 우리님, 기분 좋은 산책님 항상 잘 듣고 있다고 또 써주셨네요. 홀리님도 땅꼬막, 꾸미름님 아까 인사했죠. 리니 아빠도 오셨고요. 아, 그렇게 그다음에 쭉뭐꿈 진짜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진짜 진짜 힘이 다시 생겼습니다. 예, 9648번님. 저스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하셨는데, 그렇게 후배 떠난 얘기를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들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 형이, 후배 형이, 교회 또 선배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여긴 메모리얼 연휴 기간이었어요 하면서 너무 반가운 우리 미호새님 오셨네요. 좋은 만남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회가 너무 아쉬워 아끼며 본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봤는데 저도. 를 마무리하고 여운에 잠겨 있습니다 하시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저도 꼭 봐야겠네요. 전 처음에 모자무사 그래요. 이게 무슨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뭐야 했더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싸우면 그 싸움을 안 싸우면 이제 진짜 무가치, 무능력, 무기력이 되는 거겠죠. 네. 무가치함과 싸우는 거, 싸우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연, 나연, 할미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님, 아까 오케이미미나님도 네, 힘내시고요. 새벽샘님이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느라 정작 내 삶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나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글을 읽으며 많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 새벽샘님 그러셨는데. 맞아요. 예.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고 그 행복의 열쇠 고개도 있잖아요. 4180님은 목사님 오늘도 분식집은 CBS 주이포유로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능력 주이포유로 가득합니다 하시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능력은 성경 공부로부터라고 써 있었어요. 야, 찬양이 울려 퍼진 분식집 가고 싶네요. 동네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꼭꼭 가보겠습니다. 천사비님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어린이집에 오후에 출근해서 지금 레인보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성장하길,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함께하길,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와 행복한 교육, 보육 현장 되길 기도하신다고. 아멘. 예. 모든 어린이집이 천사비님 같은 선생님과 기도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 신청곡도 올려주시고 사연도 올려주시고 미호사님 오랜만에 오니까 참 좋네요. 예. 전화기 뭐 인터넷 무슨 문제도 있지만 손주들 보느라고 많이 바쁘실 거예요. 예. 자,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아까 내일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면서 네. 주님 앞에서 춤춘다고 하셨는데, 자,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가객,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갑니다.

네, 가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네. 아, 친정이 와 있다는 아, 최고의 느낌이죠. 아, 미호세님. 제이슨님이 신청한 곡은 없네요. 요독 스토리. 예, 박완규의 기도 메인 테마 신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파주에서 지금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아까 이현철님이 30도라고 하는 거 진짜 더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저는 저녁에 한 10여 명이 모이는 곳에 찬양하러 가는데, 예. 허태해 목사라고요. 네,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교회 모임을 갔나 보고, 그래도 밴드도 있고 다 있네요, 거기요. 네. 4180님은 성경은 CBS 성서학당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좋죠. 네. 목사님, 교회 밖이나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눈을, 감각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셔서.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의 마음을 잘 살피면 금방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 방식대로 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면 아무리 읽어도 깊이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것마다, 네, 주의 마음을 알고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선주님, 교회에서 찬양되어 있는데 은혜란 찬양하셨군요. 목사님이 70세 이상인데도 어려운 곡 잘했다고 칭찬받으셨군요. 예. 단한 사람님, 잘 듣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배고픈 고질라님 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오셨습니다. 한 분씩 앱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저희 성도님들도 바깥 세상인들도 많이들 청취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그러게요. 뭐 바깥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찬양도 안 들으면 안 되죠. 예, 예. 자꾸 깔아주시고 하신다니까 이뻐. 네,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도 인사 못하신 분들 달려와 주세요. 이은주님 그냥 출석부를 쫙 올려주셔서 참 예,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 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 네, 박희봉 목사님이죠. 십자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같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저는 이 노래 우리 종종 들었잖아요. 뭐 그냥 진짜 CCM이죠. 찬양 같이 가사 내용도. 근데 이게 앞에 쭉 내용은 힘들고 어렵죠. 눈물 흐르고 어렵지만 결국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렵고 힘든 곳에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이 저는 이 노래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더 힘든 사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사르밧 여인에게 오는 방법이 배고픈 엘리야를 보는 방법이 100번 중에 98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인은 내가 힘들 때 더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어렵고 힘든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져가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의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닐까요? 오늘 이 곡 어때? 해바라기입니다. 사랑으로. 아, 이 부분에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따라서 노래해 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 밝혀주며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밝혀줄 겁니다. 단발머리님, 손님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출첵합니다. 아유, 바쁘신데도 또 달려와셨습니다. 대박 나기 바랍니다. 진짜 대만족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늦게 출첵합니다. 다찬별님, 아, 다니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회사님 오셨어요. 어머니가 자주 죽가게 호박죽을 드셔서 제가 가야 하는데 그 가게가 부적들로 많다고. 찝찝하긴 하죠. 근데요, 잡신은 하나님의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막 무슨 뭐 그 어디를 가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냥 기분이 좀 그렇긴 하죠. 예예. 예. 그냥 그래도 뭐 우리 또 기도하면서 들어가시고 그분 예수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머니 맛있는 죽은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너지님, 답답함을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하셨는데, 아, 무엇이 답답한지 모르시지만 그 답답함에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최 여사님, 손 좌우로 흔들면서 떼창으로 불러요. 콘서트 온 것처럼. 그죠? 네. 자, 김단비의 전신갑주 준비했고요. 헤리티지의 문을 열어 준비했거든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인사해 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예. 아니, 뒤집 문을 열어. 네, 제가 쓴 곡이죠, 로즈 가든님. 저는 어느 식당 정문 위에 마른 동태 가지고 뭐라 하니 다음날 거기에 커튼이 쳐져 있던 기억. 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시니까 또 가리네요. 그죠? 한 번쯤 말할 필요는 있어요. 지혜롭게, 네, 예의 바르게 해야죠. 아, 밥 먹는데 저런 약간 오래된 생선이 걸려있네요. 이렇게. 뭐, 로즈가든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셨겠죠. 순이님, 저는 지금 계단 청소하며 방송인데 엄청 덥고 습하네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저는 또 27년 만에 미국에 갔던 루터교 목사죠. 네,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또 27년 만에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몰려 오래네 약속이 그 저희 근처에 있는 목사 작은 교회 목사님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빡해가지고 오늘 옵니다. 더욱사랑님이 경추 척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하십니다. 대수술 7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을 내일 대학병원에서 한다고 하네요. 떨리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해 주시고 내일도 기억나면 또 꼭 기억 내일 몇 시인지도 알려주시면 내일 또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네, 담대함으로 주의 손이 만지시길 기도하고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입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새싹들 새로 오신 글을 남겨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완전 흥해서 흥으로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Dear, I love you. What I need. 아이시대로 또 뭐 있나? 아무튼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

0: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졌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대사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었던 지난 2020년 4월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이 시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서 광장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시각장애인인 이탈리아의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박수를 쳐줄 관객도 함께 노래를 부를 합창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부른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텅 빈 광장에 울려 퍼진 그의 노래가 전염병으로 낙심한 전 세계 사람들을 위로했죠. 6년여 세월이 흘러 다시 보는 그 영상은 여전히 감동입니다. 희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것. 진정한 희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 이 메시지를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가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곡을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실까요? Amazing Grace,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고요. 2020년 9월 박치용이 지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코로나19 위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려 화제를 모은 곡이 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스에 나오는 아리아, 옴브라 마이프, 우리에게는 라르고라고 알려진 이 선율의 가사를 붙인 하늘의 아버지, 함께 들어보시죠.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638장 주 너를 지키시고 백정진이 지휘하는 베스퍼스 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에 이어 헨델의 곡 하늘의 아버지 설 무대탑 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주말과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김선주님, 고윤희님, 아로하님, 마라나타님, 스마일님, 블루딱따구리님, 이은주님, 경수님, 전야곱님, 아스농부님, 감셋3cm님, 폴라리스님, 보라미님 오셨고요. 또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병수님은 많이 후텁지근 덥죠. 오늘도 화요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김진아님이 날이 이러니까 기분이 차분하게 가라앉네요. 안녕하세요님은 오프닝 들으시면서 코로나가 벌써 6년 전이군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이병희님은 코로나 3년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다시는 그런 암흑의 날들이 오지 않기를요. 맞습니다. 평생 감사님은 오늘은 두통과 몸살에 버티고 있다고 보내주셨네요. 아이쿠, 어쩌다가 이렇게 또 몸살에 걸리셔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나 봐요. 하중님은 너무 덥다고 에어컨 가동하고 인건비 벌고 갑니다. 로맨틱과 질투님은 오늘은 왠지 날씨 탓이 아닌 오전에 안 좋은 일 때문에 기분이 심란하네요. 비가 많이 온다니 귀가시 우산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전주찬으로 마음을 안정시켜봅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오늘 차분하게 찬양에 또 마음을 맡기셨으면 좋겠네요. 태연님

오늘은 도자기 수업 받고 왔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다면서 저에게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제법 그럴듯하게 만드셨어요. 예, 전 손재주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바람내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천상의 목소리님도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미국의 셉티머스 위너가 작곡한 가스펠, 위스퍼링 홉, 희망의 속삭임, 미국의 팝가수 앤 머레이의 찬양으로 듣고요. Abide with me,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캐서린 젠킨스의 찬양으로 이어듣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스펠,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OCP 세션 콰이어의 연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희망의 속삭임, Whispering Hope, 앤머레이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Abide With Me, 때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캐서린 젠킨스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OCP 세션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노래할 희망을 주신다 고백하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40편.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편 40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달밤 찬양에 이어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하하호호님, 저스틴님, 제키리님, 외로운 늑대님, 배고픈 고질라님, 어여쁜 자연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당구님도 오셨네요. 이사벨님이 처음으로 출첵한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이사벨님, 오후 4시에 앞으로 또 종종 뵀으면 좋겠어요. 준이비님은 5월의 마지막 주가 왠지 좀 아쉬운 화요일입니다. 싱그러운 풀잎들, 예쁜 장미꽃들과 더 많이 있고 싶어요. 청주는 비가 오려고 준비 중이네요. 지금 또 비가 오나 하면서 이제 찬양 들을 때 나가보니 창밖을 보니까 우산을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안 쓰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네요. 5297번님이 오늘은 큰딸 91년생 김다혜의 생일이에요. 진심으로 축하 축하. 두 아이 키우며 직장생활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고마워요. 우리 딸로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하시면서 아 워킹맘이시네요. 너무너무 멋진 엄마. 두 아이의 엄마 또 직장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다혜 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맛있는 음식 먹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김병수님이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연세 많으신 93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분들과 은빛 합창단원 분들 기쁨으로 불렀어요. 다시금 듣고파 청해봅니다 하셨는데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경수님 신청곡 예술이 왕이요. 마릴라네스의 곡에 이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더 도미니온 재즈 플레이어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며 희망은 배워야 한다. 희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고물가에 전쟁으로 인한 불황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현실 앞에서 희망을 갖는 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광현교회 서호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의지다. 희망이 그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절망 앞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의지. 바로 그 의지가 진짜 희망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도 힘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올포원에서는 험난한 세상을 영적으로 헤쳐나갈 방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 좀 호심경. 낯서시죠?
1: 맥스?
2: 옷이 똑같아, 옷이 똑같아.
3: 허리 괜찮으세요?
4: 괜찮아요. 네. 이 날아오는 무언가로부터 가슴과 몸통을 보여주게 방탄조끼라면 호심경이 바로 이 방탄조끼 같은 역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 군사들 갑옷 위에 이 구리 조각 붙여가지고 화살이 날아와도 끄떡없게 하는 거 그거 봤죠?
0: 네.
2: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써 있었어요. 그 어쩌면 이게 더 익숙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 진짜 그게 있으면 위험으로부터 보호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의와 호심경의 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저도 궁금해요.

0: 그래도 좀 풀어주시겠죠?
1: 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2: 어이.
3: 오늘 뭐 기분 나쁘신가요?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힘들다고.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처졌나 보다.
4: 야, 나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 과연 영적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목사님들이 차근히 풀어주실 겁니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호심경, 한자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갑옷의 가슴 쪽에다가 붙여있는 구리 조각이에요. 아까 잘 마주자매 설명해 주셨듯이. 그래서 노쇠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이 가슴은 폐와 심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금속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뭘까? 예, 에베소서에서 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 또 하나는 덕목으로서의 의. 조금 어렵죠. 예.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둘째는 덕목으로서의 의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윤리적인 의라고도 말합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스스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의로운 성품이나 의로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악한 영들의 강력한 공격에서 성도들이 가슴, 폐, 심장을 보호해주는 이 가슴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조금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사실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의로워, 그 정도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칭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정면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호심경, 가슴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덕목으로서의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물로서의 의는 덕목으로서의 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의를 행하게 돼요. 그리고 의의 열매라고 하는 덕을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바울은 의의 호심경에서 두 가지 의를 다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안에 두 개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의와 성도들의 윤리적인 의, 이것이 날줄과 씨줄로 함께 엮어서 뚫을 수 없는 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 에베소서에서 의를 이렇게 호심경에 연결시킨 이유는 에베소서 안에서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도 손든 장면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가 왜 가슴을 보호하나, 이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싸움에서 적은 내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요 심장은 급소입니다. 악한 영들은 내가 저지른 실책과 잘못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의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양심을 보호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해준 거예요. 바로 주님의 용서함에 기초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요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양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 교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급소인 양심을 노리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의롭다 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보호막을 치는 거죠. 이런 호신경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신경이 우리의 급소인 양심을 완벽하게 막아내려면 덕목으로서의 의의를 강화하는 훈련에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양심을 지켜주는 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 기반에 서서 바로 덕목으로서의 의의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때 확실한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양심을 담대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심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심장에 병이 생길 때 심장 하트 어택이라고도 하죠. 심장이 공격을 받는다. 심장은 바로 사랑이고 열정이고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심장일 거예요. 마음 역시 심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 그럴 때 저는 우리 두 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텍스트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심장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심장은 어떤 심장이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큼 하은자매의 찬양이 오늘 가슴에 확 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심장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나도 그런 심장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같은 모습일까에 대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잖아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심장도 이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에게 이식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를 이식하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면역 억제제예요. 그걸 평생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오면 자기 몸의 일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싸워야 될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면역이 그 심장을 죽여요.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보호되고 신장도 보호되고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간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데 평생 먹어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마치 면역 작용을 하듯 예수님의 심장을 밀어내버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이 작동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면역력,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될 텐데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뛰지 못하도록

0: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랑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심장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폐가 더 이상 숨쉬지 않을 때 심장 그리고 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가끔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고 제 폐가 다시 제대로 호흡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고 다시 열정을 갖게 만드는 것. 제가 한 교회에서 27년을 사역하면서 10년째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10년쯤 되니까요 교회도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식어요, 식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편안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 심장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잘 박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심장은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평균적으로 평생 10억 번 정도가 뛴대요. 그리고 심장이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것,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해낸다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들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심장으로 가슴이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슴에 안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심장이 쉬지 않아야 우리 몸이 살아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계속 펄떡일 수 있는 건강한 영성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의, 이것은 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바로 원어적 의미 디카이오시네란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정의, 공의, 이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심경은 뭐예요? 심장, 폐, 이 앞부분에 우리 몸의 장기를 보호하는 것, 이 장치가 호심경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해 주는 것, 감정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게 호심경이에요. 그래야 신실할 수 있고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의의 호신경을 갖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의의 호신경을 갖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 스스로 입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로 정가된 사람들 안에 생기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 자라나는 감각이 영적인 공의,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갖추는데 공의의 날카로운 날, 이것만 갖추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갖추어진 공의, 사랑이 갖추어진 공의, 이것이 정말 세상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을 정말 갖추게 된다라면 성도와 교회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예요. 정말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0: 부정부패가 사라질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이 빛이 비추면서 이 어둠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죠. 욕먹지 않겠죠.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비추어서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은 건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입게 된다면 개인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 사람들은 기준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을 삶으로 계속 흘러가게만 할 수 있다라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라면 정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 복잡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삶입니다. 신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의의 호심경은 사랑이 담긴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존경을 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목회자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음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의의 호심경을 내가 지니고 살았었는지, 안 지니고 있었다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영적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완장해야 될 무기가 분명합니다. 그죠?
2: 맞습니다. 사탄이 신기하게 우리를 잘 알잖아요. 연약한 부분도 잘 아니까 감정을 공격해요. 그리고 감정을 공격받으면 상처받게 되고.
1: 무너지고.
2: 사실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왜 호심경으로 보호하시라고 하셨는지, 또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이 가슴을 막는 게 호심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체 부위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우리가 흔히 속상한다, 속상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4: 속상하다.
3: 애끓는다 이런 거. 그게 다 사실은 내장을 의미하는 거죠. 다리가 부러진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신체 한 부분이 좀 찢어졌다고 해서 또 죽지 않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상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듯, 사실 우리의 영적 장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내부, 즉 심리적 상태, 그리고 우리 안에 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이게 병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을 제대로 파악했나 모르겠습니다.
2: 네. 네. 심장이랑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5: 질문은 쉬운 것 같은데 답하기 참 어려운 그런 네. 답이거든요. 제가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해요. 구약의 인간학. 구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가슴 안에 있는 게 심장하고 폐가 가장 중요한 장기예요. 심장하고 폐. 폐는 신장, 콩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히브리적 인간이죠. 심장은

0: 의지와 결단의 장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결단했어. 그건 뇌가 결단한 게 아니고 심장이 결단해요. 심장이. 그 다음에 감정 상했어. 그거는 폐가 느껴요. 폐. 폐는 감정과 정서의 장기예요. 감정 상했어. 그건 폐에서 느끼는 거예요. 결단했어. 심장이 결단한 거죠. 이게 구약의 인간학, 히브리적 인간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질문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가슴의 그 호신경 안에는 심장과 폐가 다 중요 장기로 있는데 두 가지를 보호하는 거죠. 의지와 결단하는 걸 보호하고 또 하나는 감정과 정서.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정서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의지와 심장이면 의지와 결단이 더 중요한데 지금 감정으로 갑자기 질문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 질문 때문에 감정 상했거든요, 사실. 감정이 초점을 맞췄어요. 감정의 상처를 입은 거, 정서적 상처가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이 하락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학을 하게 되죠. 잠수하기도 하죠. 자폐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감정, 상처받은 감정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공감의 수액이 필요하거든요. 공감. 내가 이제 상처받은 거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많이 아프구나. 알아주는 거죠. 이게 네 잘못이 아니고 너는 그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너 지금 안 괜찮지? 그래도 안 괜찮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 너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그 말이죠. 에베소서 안에서는 아까 선물로서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덕목으로서의 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선물로서의 의가 작동해야 돼요. 나는 없어. 자존감이 떨어졌다고요. 그때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런 의. 이런 의의 호신경을 입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요게 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내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내면에는 낙심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 불안한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신앙은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어설 때 그때 작동합니다. 이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가 옷 입혀질 때 내적인 낙담과 불안은 잠잠해지고 그때가 다스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의가 우리 신체 부위인 이런 심장 그리고 폐 여기랑 연관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저는 조금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의 호신경을 정말 잊게 된다라면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상처 입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 목회자, 교회가 이 심장의 박동이 희미해지고 멈춰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심장의 박동 소리가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은 불의와 불법으로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고 그 결국 교회도 점점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참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상처받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나와서 오히려 의의 호신경을 입고 우리 기독

0: 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라면 나는 저는 교회의 박동이 다시 강하게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참 몰랐던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무기를 정말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마귀야 기다려라. 경고를 하면서 말이죠.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마귀들 두눈 번쩍 뜨이게 해줄 의의 호신격 레벨업을 위한 질문
2: 타임.
1: 어렵다.
4: 잘한다.
5: 호신경이 뭐 보는 거예요?
3: 아니, 그냥 사탄들 눈을 번쩍 뜨이게 해서 놀라서 너무 레벨업.
2: 안원경 이런 건잖아.
5: 호신경.
2: 이쯤 되면 또 이제 입이 아주 그냥 근질근질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네. 정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지 성경에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들이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차준희 목사님께서 단칼에 해결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 네.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 언급돼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제 책임이고 저는 성서학자거든요. 그 이외 것들은 제 책임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글들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있는데 과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 에베소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이란 말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럼 아데미 신전은 꼭 가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그냥 아데미 신전에 그런 여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와 악한 영들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시대 때 가시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악령과 관련된 다양한 주술도 많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다 기록됩니다. 그 시대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마귀와 악한 영 얘기하면 이건 당연한 옆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대사조하고 학교 교육으로 대다수 현대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 그건 고대인들의 생각이고 신화 속에나 나오는 거고 그냥 오늘날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지 지금 성서시대 세계관이 아닌데 아직도 그걸 그렇게 믿고 있나? 이러잖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벌써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같이 이것도 신화적인 존재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악한 영적 존재들은 제가 지금 교회사나 그 다음에 조지신학자들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존재한다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봤을 때 히틀러 같은 사람 600만 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저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저거는 짐승이다. 짐승에 가깝다. 제정신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게 악의 현상들은 이거는 강력한 세력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돼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이 강력한 세력은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멸하고 의도적으로 모든 존재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야. 그런 악한 영들이 그런 인격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우리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는 없다.
3: 그런데요 이상감 목사님,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내 감정이 조금 상하거나 불편할 때 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0: 그러면 위의 호신경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차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진짜 의의 호신경을 찰 수 있는 건가요?
1: 의의 호신경을 정말 내가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용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에 내가 정말 서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야죠. 근데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간다라면 하나님 중심성으로 간다라면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는데 결국 의의 호신경을 착용한다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적 책임 의식을 다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소금과 빛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오늘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이런 질문을 다시금 심각하게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의의 호신경을 차버렸다라면 다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의의 호신경을 철저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는 가장 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신약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자란다. 그 신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계속 자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에 빠진 공의만 외치면 교회 안에서는 비난과 비판과 비방이 난무할 거예요. 왜? 뭐가 옳으냐? 뭐가 공이냐? 이것만 계속 따지기 때문에 서로 그 칼로 죽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담긴 공의라면 달라지겠죠. 그건 수술용 칼이 될 거예요. 그 사랑이 담긴 공의는 틀림없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회에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겠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품는 일을 교회들이 하겠죠. 저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면 한국교회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 대안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의의 호신경을 차지 말고 좀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신 것 같아요.
0: 절대 차지 말아야겠네요.
2: 전 아까 설교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안에는 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바세바를 범했을 때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 의의 호신경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의가 뚫린 사람, 의 호신경이 망가진 사람은 누가 있는지 어떻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김관성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다윗을 뭐 제가 어떻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구원의 투구는 있지만 의의 호신경은 잃어버린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도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회개할 때 이 바세바의 범죄 후에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회복할 필요가 없이 확실해요. 구원의 툭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뭐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이미 영적 감정이 손상된 것이지요. 원전으로 들어가면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다윗의 범죄 사실이 나오지만 재밌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전쟁터에 군인들이 다 나가 있어요. 뭐 요압을 비롯해서. 그런데 다윗의 정상적인 상태라면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다윗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요. 그러고서 왕궁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저녁에 일어날 정도로 낮에 잠자고 있던 그에게 있어서 이 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즉 육신의 욕심이 그 속에 확 들어왔을 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는 확실한 분명한 계산.

0: 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고 할 때 결국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말씀 듣지만 머리로는 이게 기억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판단이 되지만 마음속에 육신의 욕심이 자꾸 나를 끌어갈 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단단하게 빗장을 거는 건 매우 중요하고 좋은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거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나쁜 감정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지 못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감정 다스리기, 다윗의 육신에 속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투구 우리가 쓰고 그리고 마음, 심령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말씀 묵상 그리고 좋은 감정 지키기 나쁜 생각 밀어내기 이게 꾸준히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키고 있나 모르겠어요.
1: 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2: 마음을 다친 분들 또 감정에 쓰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양심에 찔리는 분들 어서 그 주 예수 안에서 의의 호신경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마귀의 공격이 참 시도 때도 없고요. 일상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3: 네, 정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사탄의 공격일 텐데요. 목사님들도 혹시 의의 호심경이 뚫리신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을 때와 아닐 때 사탄마귀의 농락작전에 어떻게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 실례를 들어주시고 또 유사품 주의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누구에게나 다 이런 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유혹도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 그 악한 영들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악한 영향의 어떤 성격,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언급이 돼요. 하나는 이 세상 풍조, 환경의 유혹이죠. 이 세상 풍조는 뭐 이성과 뭐 물,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뭐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건 세상 풍조고 이건 평생 갈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이 2장 3절에 나와요. 육체의 욕심.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죄성. 인간은 용서받았지만 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관리해야 될 대상, 끊임없이 싸워야 될 대상. 죄성에다가 인간은 연약해요, 또. 연약성까지 있어요. 이놈의 죄인이 또 연약하네. 이 내 안에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공중권세 잡은 이가 있어요. 2절에 나와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이쯤 되면 누구나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 풍조가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나도 지금 그에 발맞춰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금을 거놓고 넘지 않으려고 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관리하고 있고 감정 관리하고 있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는 그 이런 죄성과 연약성이 늘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마귀가 푹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푹 넘어가기 쉽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다윗도 한때 무너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무너진다면 나의 평생 사역은 접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잖아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 나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의와 그리고 내가 만들어져가는 그 의, 이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삶, 이건 끊임없는 내 숙제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
0: 그 목회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그만하면 됐어. 너 뭘 또 하려고 그래. 뭐 그 정도면 너 훌륭해 라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저로 하여금 그 의의 호심경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던 거죠. 자기는 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건데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무장해 주시고.

0: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더 성숙해가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이만하면 됐어, 또는 아직 그 어느새 싸늘하게 식었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나는 괜찮을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무너진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유사품들이라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막 믿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믿다 보면 이게 어느새 진짜처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 감정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은요 사탄이 줄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또 길의 빛처럼 되도록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
1: 잘 분별해야
0: 되네요. 말씀이 예, 계속 저를 격려하니까 그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아니 더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자기 영적 개발도 되니까 그렇게 이겨가려고 애씁니다.
2: 네. 어예 호심경이 뚫릴 때 첫째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곳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세력을 이루고 또 불의와 불법을 합리화하고 또 정말 바른 길이 아니라 왜곡된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에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그런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남들도 다 해. 왜 너만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이 소리가 꽤 많이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면요. 적당히 타협하면 정말 편하고 대접받고 한자리하고 부, 명예, 권력이 따라오는 곳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성급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방법은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처방전.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길이다, 좋아하는 길이다. 대접받고 그 높이 올라가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된다. 너는 좁은 길로 가고 길이 아니면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처방전이라고 생각해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 빈들로 가라. 우리 사람인 이상은 누구나 왕궁을 좋아해요. 화려한 곳, 대접받는 곳,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군림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빈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지켜지고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의의 호심경을 다시 입을 수 있단 말이죠. 피할 수 없다면 대접받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끊임없이 섬기려고 힘쓰면서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 좀 추구해라 라고 하고 싶고요. 끝으로는 선지자들의 처방전이라고 생각해요. 어예 호신경은 사실 선지자들의 전통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왜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비난과 비판과 비방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사랑, 덕을 겸해야겠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선지자들의 처방전, 세례 요한의 처방전, 무엇보다 예수님의 처방전을

0: 꼭 기억한다라면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우리가 사단을 농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편하게 쉽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맞아.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또 우리에게 이 지금 현실에서 살라고 하시는지 귀를 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0: 근본으로 내모다.
1: 근본과 경력이다. 근본과 경력.
2: 저는 그 영적 백신이다. 예.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백신. 그게 호심경이다.
3: 저는 심장 박동이다. 멈추면 죽잖아요. 네. 계속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오늘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4: 왜 뭔데요, 뭔데요?
0: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올포원 식구가 되어준 하은 자매가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도 올포원 가족으로 종종 뵐 기회는 네.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자주 못 뵐 것 같아서 네. 그동안 어떠셨는지 한 말씀 주시죠.
5: 말씀을 그냥 이렇게 텍스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통해서 제 삶에 진짜 적용하고 때때로 계속 이렇게 누군가 계속 말해주는 것처럼 들리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올포원에 출연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정말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또 계셔서 네, 진심으로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다음 방송 때 왠지 뵐 것 같아요.
0: 자, 귀한 찬양 사역도 이어가시기를 저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렸고요. 오늘 끝인사는 의의 호심경을 잘 착용하고 외쳐보도록 하죠.
6: 감정을 흔드는 사탄마귀 올킬 완벽 무장으로
5: 하나 되는 시간
7: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이란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죠. 첫 걸음, 첫 직장, 첫사랑, 첫 여행. 그 순간엔 몰랐더라도 돌아보면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경험은 조금 더 쌓이고 또 우리 인생은 깊어집니다.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살면서 처음의 경험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 일부러라도 처음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피아노를 배워보는 마음. 전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마음. 비장하지 않게 그냥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연휴 끝내고 맞이한 첫날. 그렇게 오늘도 다소 시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처음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그냥 뭘 거창한 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보는 거, 새로 도전해보는 거. 이거를 한번 평소에는 내가 걷지 않은 길을 걷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해볼까라는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격려의 얘기였습니다. 강명식의 처음 가보는 길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비가 내리죠? 예, 지역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부천도 비가 내린다고 유해비보험님이 알려주셨고요. 안성은 5시 반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야근이시군요. 삼남매 아빠님. 3213번님은 1시간 30분간 함께할게요. 라고 예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그러면 7시 30분까지 알겠습니다. 찐파랑님 예 퇴근 중에 함께한다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푸른하늘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스트 디어 앨범에서 듣죠.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샤이너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쁜이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 재미로 하니까요. 왜 이렇게 설레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거든요. 원래 직업으로 하면 그리고 꼭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못하는데 재미로 하니까 아주 순수하게 접근이 재미니까 그래서 더 즐겁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뿌꾸레미님 잔뜩 찌푸린 하늘 습한 공기 무거운 몸으로 오랜만에 요가 가서 헤매고 왔습니다. 요가 강사 할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운동하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안학수님, 우산이 소용이 없어요. 폭우가 내립니다. 어우, 계신 곳은 그렇군요. 그리고 도봉구는 비가 약간 뿌리다가 그쳤대요. 김홍복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나네요. 마하나임님, 이번 주에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시길 제 몸 안에서 엄청난 지금 사투 중이라고요. 심장, 간, 콩팥, 췌장. 마지막으로 위가 버티고 있으니까 환자분들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길 원한다고. 우리 몸에 그러고 보면 참 고마운 것들이 많아요. 열심히 싸워주잖아요. 이 싸움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마하나님, 마하나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기운들이 나쁜 기운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예, 그럴 날 꼭 올 겁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신청하셨는데 디사이플스 앨범에서 신청하셨거든요. 예, 라이브 앨범에서 함께 듣습니다.

홍의석 치료자 예수 그리고 디셀플스 앨범에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두 곡 들었고요. 시어머니 무릎 수술로 이것저것 신경 썼더니 몸도 아프고요. 또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아휴 고생하셨어요 음악은님. 네 사실 어르신들 아프면 이 다음 세대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도 안 좋고요. 또 그분들이 따로 계시는 경우에는 더 신경 쓸 것들이 많고 가까이 있지 못해서 챙겨드리지 못한 데 대한 부담감도 있고 아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건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그리고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아 이게 어른이 더 돼간다는 얘긴가? 내가 나이 든다는 또 그런 반증인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하더라고요. 애쓰셨어요, 음악은님. 김세라님도 오셨는데 후텁지근한 게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찌 보낼지 무섭네요.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올 여름 진짜 덥대요. 해마다 그 해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점점 더워진대요. 생각해보니까 5월이 이렇게 더웠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덥긴 더웠고 반팔을 입긴 입었는데 이렇게 더웠나? 이렇게 여름 같았나? 그러다가 갑자기 또 비에 한번 오고 나면은 쌀쌀해지고 봄이라는 건 진짜 점 찍듯이 봄 이러고 가고 저도 좀 여름이 무섭긴 합니다. 광주는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요. 달콤한 하루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커피향기님이시네요. 더운데 여름 반찬 상추만 한 게 없습니다. 상추쌈. 너무 허전해서 고기 몇 점 굽고요. 상추쌈만 먹으려니까 빗소리 비슷한 삼겹살 기름 튀는 소리. 예, 맛난 저녁 먹으면서 찬양으로 소화합니다.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신청해요. 다이어트 대신에 배부름을 선택하기. 잘하셨어요. 든든하게 먹어야죠. 아까 상추 얘기를 커피향기님 말고 어여쁜자님도 얘기하셨는데 집 앞에 상추 두 봉지를 누군가 놓고 가셨어요. 아직 몰라요. 누군가 놓고 이제 연락을 하시겠죠. 예. 좀 전에 권사님 한 분도 상추 뜯어서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제 얘기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 상추가 지금은 어디 있냐면

큰 아이가 엽기 떡볶이를 주문해서 지금 겉절이에서 같이 드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 두 봉지가 남겨진 게 다행이었네요. 그냥 엽떡만 먹었으면 아 이게 몸에는 안 좋은데 근데 뭐 야채,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그래도 좋은 게 요만큼은 들어가 있어서 상추 겉절이라도 자꾸 먹이게 되잖아요. 몸에 좋은 거 더 먹어. 이게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 아이들은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헤이즈윌 안혜진이 부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준모가 불렀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승객 기다리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신 체크리님의 신청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 저 바다보다 더 넓고라는, 저 바다보다 더라는 제목이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원제목이 있죠. 함께합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쉬고 난 후 출근이라 민원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고 게다가 제일 싫어하는 비까지 내리니까 저녁도 하기 싫고 찬양으로 위로가 됐는지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니님과 함께 시편 139편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폴라리스님, 처음이란 단어는 설렘이 있잖아요. 새로운 산책로 찾는 기쁨, 설렘과 벅참도 있고요. 제가 사무실 근처 처음 산책했을 때 너무 예쁘고 또 힘들지 않게 숲속 깊은 길을 데크로 만들어진 거. 그것에 감사하면서 걷고 지금도 열심히 오전에 걷고 오거든요. 데크로 만들어진 길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숲에서 나오는 기운이 느껴질 때 좋죠. 특히 요즘 같은 때 좋죠. 막 봄이 시작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때도 좋지만 여름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나무가 많은 울창한 곳에서의 느낌, 냄새가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폴라리스님, 아타카님은 오늘의 시작은 말씀 묵상 시편 필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기분이 좋고 최고죠. 아침 루틴을 놓치면 하루 종일 좀 찜찜한 거 있죠. 당향로도 오프닝 놓치면 시작이 좀 거시기 하고요. 예, 당향로의 시작 루틴으로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혜진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오후가 되니까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요.

1부 끝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걸어놨어요. 이 곡을 지영이 부르고요. 일단 올리고.

김영애님께서 빗소리가 아가의 발소리처럼 아장아장 내립니다.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예, 주만 바라볼지라 조금 더 듣고요. 7시에 다시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한 부분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가시는 거예요? 찬양사역자 집회 부산에 공연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희망은광님이 신청하신 곡 송정미 사모님 만나러 가신대. 오, 좋으시겠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예, 함께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반가운 시간, 행복한 시간, 충만한 시간으로 보내고 오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고요. 오케이 민민하하님 흐린 화요일 저녁에 출첵합니다. 네, 바람도 조금 불고요. 흐리긴 하고 비가 오는 지역이 있고 제가 있는 곳은 많이는 아닌데 조금 내리는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이제 바닥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앉아있는 곳에선 바닥이 보이질 않아서 아라도님 지난 주말에 따님 결혼했죠. 예, 결혼식 잘 끝났다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요. 손발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그래요? 결혼식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잘 치렀고 잘 해내셨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렇게 잘 키워내기. 이제는 예, 한 주 정도는 나를 위해서 좀 푹 쉬시고요.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또 이제 같이 할 시간들, 신경 써야 될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편안하게 계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 70문도 전도대 강화 역사박물관 또 화계정원 대룡시장 비를 피해서 잘 다녀온 거 있죠. 집에 도착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성지 투어 잘하고 와서 출첵해요. 7418번님 정말 비 딱 피해서 잘 다녀오셨네요. 저는 친구가 보내준 새조개로 상추 오이 넣고 새콤달콤 이렇게 무쳤는데 중둥 아들내미가 엄지척 아이들이 먹으면서 엄지척 할 때가 기분 제일 좋죠. 후야마미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잔잔하게 내리고 있는 시흥에서 인사드립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신청합니다. 사랑하오님의 신청합니다.

늘 새벽을 깨우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 82세 되신 이관사님께 얼갈이 김치, 멸치볶음, 오이지 담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무엇보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마음 너무 부럽습니다.

권사님, 늘 평안하시길요. 아멘. 아롱별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명식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내주 같은 분 없네, 유은성의 목소리로 사랑하오님의 신청곡 들었습니다. 감자가루에 부추, 양파, 김치까지 넣으면 더 좋고, 부침개 부쳐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오늘 딱이네요, 딱. 오늘도 감사님, 여기 광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방한잎, 애호박, 버섯, 청양고추 넣고 부침개 부쳐서 빗소리 들으면서 저녁 먹었습니다. 우리 당양로 가족들요, 집에서 하나씩 자기가 잘하는 음식 가지고 푸드럭 파티 같이 하면은 진짜 그 어느 식당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 손맛이 좋으신지. 당양로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함께 남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동행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 러빔 한부영이 함께한 곡 들었고요. 이용구님이 소원의 낙원이 복음송인가요? 하셔서 저희가 이제 CCM이라는 장르를 이 주이후유 채널에서 다루는데 현대적 리듬을 가진 또 현대적 가사를 지닌 복음성가를 CCM이라고 보통 부르죠.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건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를 갖고 부르는 그런 노래라든가 또 그런 가사를 담은 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큰 범위에서 CCM이라고 표현하고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는 곡도 가요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신앙 고백이 담긴 곡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이 악뮤의 소원의 낙원도 크리스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또 이 그 곡의 가사에 대해서 표현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대체 어떤 부분이 그러냐? 제가 지난주였나요?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사 속 인물이 나그네로 표현이 되잖아요. 세상의 소문이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이 세상의 평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그네가 소문의 낙원을 지나가는 모습.

모습은 세상의 그 가치에 매이지 않고 또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 어떤 그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가사 중에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가사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낙원의 가장 큰 특징이 눈물과 고통, 질병이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도 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조건에 다 맞아서 소문의 낙원을 들려드리곤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얘기는 한희 씨라는 UGRSGP 블로그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그 분들이 이 크리스천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곡이기 때문에 예, 들려드립니다. 언제든 얼마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황제님이 강원도 안흥찐빵 마을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지금 그곳에 계신가요? 비와 찬양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흥찐빵에 더 눈이 갈까요? 황제님 반갑고요. 9858번님께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12자 항암과 방사선 했는데 암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신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신약은 보험 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1억 원이 넘는다고요. 그 소식을 들으며 안타깝기도 하고 예전에 누군가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뭐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혜택이 많은 거라고 하는데도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신약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법을 좀 바꿔봐야 되는데 아 이분에게 뭔가 방법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9858번님이 신청하신 곡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비 오면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날이 맑았을 때였는데, 그때도 참 좋았는데, 이 앞에 빗소리, 뒤에 빗소리 때문에 그런 건지, 빗소리가 참 좋아서. 오세현 산다는 것은 함께 했습니다. 축복이가 내일 산후조리원 들어가는군요. 주약돌 사랑님, 아유. 산후조리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엄마도 편하고, 아가도 편하고, 아가는 계속, 예, 돌봄 가운데 편할 테니까, 엄마가 좀 이때 너무 아이한테 매이지 말고, 나를 좀 챙기는, 나를 위하는, 예.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간 건 아이를 낳느라 고생했다라고 쉬러 가는 거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아이한테 메어서 엄마가 제대로 못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축복이 어머니는 예,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그냥 쉬십시오. 이후의 고생일은 열렸습니다. 배꼽님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은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밥을 책임지는 밥솥이 7년이나 됐더라고요. 증기가 안 빠져서 AS 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아, 이거 가정집 밥솥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로 샀어요. 밥솥한테 맛있게 잘 부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비공주님. 아, 이제 새로운 밥솥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밥을 하시겠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식사송 들려드리고요. 축하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항상 이쁘고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라고 전해주세요. 공주마마님께서 동생분의 40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이렇게 글을 보내셨네요.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하시는 일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축하곡을 준비했는데요. 좋은 씨앗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생일 축하.

비가 내려요 하이디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대헌이 부른 은혜비 그리고 조은씨야 생일 축하까지 공주마마님의 동생분의 생일 축하함이 함께 나눴습니다. 행복한 엄마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은성 선교사님도 뇌종양이시죠. 뇌종양으로 수술받은 지 7, 8년이 돼 갑니다. 힘든 시간 지나고 아이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뇌종양이 생겼다는 진단 받았어요. 듣고 나오는데 그동안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믿습니다. 제게 또 왜 그런 말만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며 저는 왜 유은성 선교사님처럼 항상 찬양을 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믿음이 약한 자인가 봐요. 행복한 엄마께서 남기셨는데요.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엄마님이 믿음이 약하다기보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아니면 그 원망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주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건데 행복한 엄마에게도 행복한 엄마님께도 같은 소망이 같은 희망이 같은 감사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할게요. 주품쌤님께서 저는 아이의 건강으로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부모입니다.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안 되는 제 믿음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요. 주님 계심을 아는데 왜 그러는 건지 오늘도 막막이 얇아서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는데 힘이 부칩니다. 그래도 주품쌤님은 이겨내실 수 있어요. 부모니까. 오늘은 이렇게 지쳐있지만 내일은 그래 다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힘내보자 하면서 일어나시리라 믿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 아이를 바라보며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오늘 끝곡은 주리 비가 내리네 전해드립니다. 오기님께서 광주 비 내린다고 하셨고요. 아도니스님 오셨고요. 아 안젤라님 그 손녀 가은이 그 수채화 그림 대회 나갔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제가 볼 땐 1등인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내일 당신을 향한 노래는 제 개인 사정으로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이나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게 하소서. 매 순간 성령께 물으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숨결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은 너 성결키 위해 420장 찬송입니다.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권성의 이희랑 김성현 박민혁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선한 목자 이다녀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주 믿는 형제들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곡을 준비했고요. 신승희의 음성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합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들으시고요. 어제 휴일로 보내서인지 오늘이 마치 월요일 같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경현의 시작 지침서 이어서 함께 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빗물로스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조영석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손재석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1000번째 굿송의 찬양 성령이 계시네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6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막혔다는 말을 하거나 듣고는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입이 잘 열리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별일 아닌 듯이 여기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힌 호흡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며 결국 영적 호흡이 막힌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연약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정민하의 음성으로 듣고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김미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보라의 곡으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보내드리고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이 곡이 포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아브라조의 곡 보내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사막 꿩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물웅덩이에서 물방울을 깃털에 머금고서 번식지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수

트리시 오케인의 나는 새들이 왜 노래하는지 아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생명수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정규환의 찬양으로, 자비하신 예수여 이상희의 찬양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성부의 어린 양이 찬송가 82장입니다. 곽신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전능왕 오셔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새 힘 얻으리 예라모십의 찬양 보내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0: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날씨가 색다른 때입니다. 어제는 한여름처럼 무더웠는데 오늘은 또 완전히 다른 날씨가 예보되었고 그렇게 하늘이 펼쳐졌죠. 지금 제주와 남부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내일 아침 출근길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은 긴장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채워둔 좋은 에너지들, 기쁜 소식들을 모아서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좋은 노래도 함께 채워드리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스탑린의 Jesus Saves 로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5월 26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월요일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지만 어제 우리 월요일 하루 쉬었죠.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렸어요. 네. 또 오후엔 또 서울 지역에서는 서서 고가대로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도 있어서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지금 어떤 날씨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사연과 신청곡, 기도 제목, 고민상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배달 얼른 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토르넬스의 Bless Your Name 함께 들었어요. 박성우의 GCM 캠프 문 열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인사 또 여기저기에서 일기 예, 통보관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눠볼게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 여기는 부산인데요. 저녁부터 비가 오고 있어요. 출석 체크 1000회하고도 100회 했습니다. 와 하셨어요. 첫 곡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야 출석 체크 1000번하고 100번.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 제가 이렇게 뭐 세보려고 세본 건 아닌데 제가 진행자로 시작한 게 2021년 11월 8일부터거든요. 요번 달이 넘어가면 한 1670일? 60일?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 저희 시즌 캠프 제가 진행할 때는 거의 다 좋아요를 출석 체크를 눌러주신 거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0587번님께서 대구인데요.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네요 하셨습니다. 아 부산도 대구도 비가 내리는군요. 새벽기도 가는 것도 출근길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찬송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듣고 싶은데요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아마 장욱조 목사님의 노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리 잘 챙겨서 1부 안에 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잘 들으시죠. 진진맘님도 오셨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밤 운동 못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며 듣습니다.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그 발 뒤쪽을 살짝 들고 운동 겸 설거지 겸 하면 어떨까요? 네 균형 잘 잡으시면서 이렇게 까치발 쭉 하면서 허벅지 힘 쭉 네, 아, 너무 갑자기 주면 또 준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릴렉스 하시면서 설거지 하면서 듣기에 좋은 실시간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윤상은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날씨가 어떤지 내일 어떻게 하실지 듣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많이 보내주세요.

윤상은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함께 들었습니다. 베이스 연주가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연주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으신 곡은 치선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의 사연들, 신청곡들 나누면서도 쭉쭉 걸어갑니다. 5025번님께서 옹기장이 워십에 내 입술의 말과 신청합니다. 입술을 지켜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더욱 감사, 더욱 믿음 하셨습니다. 네. 우리 입술, 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 네. 많이 주의하고 조심해야겠죠. 네.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정확히는 이제 교회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 말발이 세다 그러죠.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주변에서 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게 그 말발이 센 게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뭐 내 주장을 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전하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야겠어요. 네.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우리의 힘을 막 쓰는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0232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샬롬, 저는 오늘 슬펐어요. 지난주 고3 아들과 다퉜는데요. 고3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멋진 엄마지만 좋은 엄마는 아니야 이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대면 지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바둥바둥 노력을 했는데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뒤통수 맞는 기분을 느끼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답니다 하셨어요. 고3 아들이 어떤 일로 또 이렇게 어머니와 다툼을 이렇게 일으켰을까요? 네. 멋진 엄마지만 좋은 엄마는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멋진 엄마면 좋은 엄마 아닌가요? 네. 좋은 엄마는 멋진 엄마고 아닌가요? 그래요. 우리 고3 아들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자세히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행히 CCN 캠프 애청자분들 중에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 고3의 시기를 많이 보낸 선배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고3 아들과 다투어서 마음에 많이 힘든 우리 애청자분에게 우리 선배님들 응원의 이야기 좀 보내주세요. 고3 아들과 고3 딸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요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나는 요렇게 기도했다. 이런 것들이요. 경험담 기다립니다. 앞에 신청하신 곡 지금 나갑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장욱조의 노래고요. 강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김치민의 아주 그냥 파워풀한 노래 네, 함께 들었습니다. 뮤지컬 배우이시죠? 홍지민님. 네, 이렇게 종종 네, 찬양 앨범을 음악을 발표하고 계세요. 네, 어우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강하게 찬양하는 사역자 강찬 목사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양 반달님께서 오셨어요. 목요일에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화상 영어 인터뷰로 하는 거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네요 하셨습니다. 오, 화상 영어 인터뷰. 오, 그럼 무슨 해외에 계신 어떤 곳하고 하시는 건가요? 영어 인터뷰라. 오, Hello, nice to meet you.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야, 기도 많이 하시고 네 연습 몇 번씩 해보시고 네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화상 인터뷰면은 이게 컴퓨터도 이렇게 좀 인터넷 잘 되는데 이렇게 놓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9046번님이 5월 24일에 주일이죠. 네, 교회 오후 예배 마치고 창신동 낙산 산책했어요. 만보를 걸었는데요. 너무 더웠습니다 하셨어요. 야, 주일 오후에 창신동 낙산. 아, 여기 잘 알죠. 제가 잘 아는 곳이죠. 아, 근데 주일이 좀 좀 더웠는데. 네, 아, 나들이 하긴 딱 좋은 날씨긴 한데 말이죠. 네, 아, 잘 다녀오셨죠? 만보를 걸었으면 야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시겠네요. 잘 주물러 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고3과의 예,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민님께서 아이고 참 고3요 아주 찐하게 했습니다. 다투고 화해하고 또 다투고 화해하기를 나쁜 길로 안 가도록만 지켜보시고 냅둬요. 지들도 생각이 다 있다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우리 아들 이제 계란 한 판입니다. 티격태격해도 수영 다니는 저에게 친구들과 식사하라고 용돈도 주고요. 걱정하지 맙시다. 뻔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맡깁시다. 서로가 평안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혜의 말씀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고3이란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직접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은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시기를 지켜보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렇게 여기서 요것만 조금 더 잘하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도움에 생각을 전한다는 게 잔소리가 되고, 네, 그게 또 아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되나 봐요. 우리 시민님 말씀처럼 나쁜 길로 안 가도록만 지켜보시고, 지들 생각대로 어떻게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구하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편 19편 아까 신청곡이었어요. 옹기장의 노래를 듣고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같이 이어집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같이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화요 모임 중계 이렇게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화요일에는 또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 모임 예배 집회도 있고 그렇게 또 함께 모여서 젊은이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것도 주일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노래를 같이 들었습니다. 사랑아오님께서 퇴근길에 인사 드려요. 샬롬이에요. 성웅님. 저는 10시부터 듣기 모드였다고 합니다. 보이스가 매력적인 타이니의 코의 Like a Rain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네, 제가 2부에 한번 자리 보겠습니다. 보이스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살짝 좋아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타이니의 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이 타이니의 코 노래 잘하는 것도 알죠. 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마치고 이제 2부로 넘어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우리 숙제 한번 고지하고 2부에서 또 만날게요. CCN 캠프 또 CBS 레인보우 앱에는 참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실시간 선곡표입니다. 선곡표. 방송 나가면 곡명과 가수의 이름이 레인보우 하단에 짠 뜨잖아요. 그 옆에를 착 누르면 지금 나간 노래들이 착착착착 순서대로 있어요. 거기 옆에 하트가 있는데 하트가 흰색으로 좀 비어있으면 여러분 하트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곡,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 이렇게 하트를 누르면 그 정보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CBS 뮤직 차트가 발표가 됩니다. 뮤직 차트는 세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가요, 그리고 팝, 그리고 CCM 이 세 가지 장르로 선곡표의 정보들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좋아요가 많은 곡들을 우선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제 바라기는 CBS잖아요, 저희가. CBS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책은담의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몇 해 전에 형광조끼의 위력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호주의 데이비드와 숀이라는 사람이 형광조끼를 입으면 어디까지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실험을 하고 인증샷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광조끼와 가짜 무전기를 구입을 해서 장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긴장해서 극장에 들어갔는데 극장 직원은 무엇인가 고치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원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담대하게 매표소 직원에게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맞아주더랍니다. 마지막은 콘서트장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티켓 없이 공연장에 들어갔음에도 관객들보다 오히려 더 앞에 나와서 공연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형광조끼의 위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벌어진 일이지만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나 위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옷의 위력은 마치 이 기사의 이야기처럼 진실된 힘은 아닙니다. 이 기사는 두 사람이 소송 걸렸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만들어 입은 최초의 옷이 어떠한 옷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데 무화과 잎이 과연 이것들에게서 보호할 수 있는 옷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옷, 인간이 만든 갑주의 한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사람에게 입히셨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엉겅퀴와 가시덤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옷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구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약의 가죽옷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동사가 모두 능동형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수동형으로 말씀을 했는데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취하라, 띄어라, 붙여라, 신어라, 가져라 모두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고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돈의 옷, 권력의 옷을 입으면 안전하고 평안한 것 같으나 결국은 세상이 내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의하여 상하고 찢기며 평안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취하여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며 든든히 서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김윤영의 축복송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많이 많이 필요하죠? 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필요해요. 얼렁얼렁 참여해 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비밀글로 신청곡, 사연,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고민상담, 네, 기도의 제목까지 모두 모두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도 광고 있죠? 광고 듣고 바로 새 노래 들어볼까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GCM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새로 나온 노래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트 응원 모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들을 곡은요. 단오 50의 새 노래가 나왔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Can I could not do without thee 라는 영어 제목을 붙여놨네요. 네, 단오 50의 새 노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레인보우 성곡표 하트 기다려볼게요.

단오십의 새 노래 함께 들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곡인데 또 단오십의 이런 표현으로 정서로 잘 정리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단오십 좋아요. 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걸어갑니다. 옹님께서 샬롬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음이 힘들었는데 찬양 들으니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막내 5월 30일에 성경 암송대회에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7절까지 외워서 나갑니다. 포항 노회에서 개최하는 거라는군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기도 부탁드려요. 왔습니다. 오, 성경 암송대회. 야, 이거 좀 오랜만에 듣네요. 옛날에 뭐 보통은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식사하기 전에 성구암송 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때도 있었고 가끔 이렇게 대회 같은 거에는 저는 이제 외우는 거를 아 좀 안 좋아했다는 표현보다는 못해서 이런 데 못 갔는데 정말 말씀 암송 쭉쭉쭉 하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어요. 저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겠지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우리 막내 5월 30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7절까지 잘 암송해서 정말 좋은 성적 거두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암송한 말씀이 마음속에 콕 자리 잡아서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말씀으로 힘얻는 그런 우리 막내 되면 좋겠네요. 네. 본보로 봄님 오셨습니다. 샬롬 성웅님 비가 와서 그런가 몸이 무거워요. 야식도 금방 먹었구나. 캠프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비가 와서 무거워요.

무거우신 건가요? 아니면 야식을 먹어서 무거운 건가요? 시시한 캠프 들으시면서 아까 제가 일부 얘기한 까치발 뛰는 종아리를 중심으로 쭉 몸을 끌어올리는 운동 한 조금만 하시면 금방 가벼워지실 거예요. 2부 끝날 때까지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우면 앞에 이렇게 식탁이나 의자를 잡고 발끝으로 서는 운동하면 좋아진답니다. 타이니 에코의 노래 Like a Rain, 아까 신청해 주신 노래, 그리고 김형미의 오직 예수뿐이네, 준하와 나의 노래까지 세곡 이어 듣습니다.

소나와 나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함께 들었어요. 그냥 앞에 들으신 곡은 김영미의 오직 예수뿐이네였고요. 오직 예수뿐이네는 우리가 보통 소진영의 인도로 마커스 워십의 노래로 많이 들었는데 또 김영미님의 스타일도 괜찮죠? 네,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원의 대로님이 운전하면서 퇴근 중인데요. 갓길에 차 세우고 하나님의 열심 신청합니다. 야, 박수. 이 정도의 열심이면 뭐 바로 들려드려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오님이 성웅님 2부에 여는 로고송 바뀌었네요. 어떤 분이 부르신 걸까요? 몹시 궁금한 보이스예요 하셨는데요. 아, 2부 시작하는 로고송, 짧은 로고송. 네, 우리 조원영, 배영원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네. 아주 시원하게 우웅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부탁드릴 부분이 있는데 잘 해주셔서 제가 2부 로고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들려드려야죠. 네. 하나님의 열심, 러빔이고요. 예람 워십의 노래 이어듣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팀루워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7361번님께서 어제 신청했는데 안 틀어주셨어요. 주여 이 죄인이 문자 안 온다고 해서 보냈는데 살짝 서운요 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8183번님께서도 배가 고파서 꼬막김밥 10줄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네요. 배부릅니다.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소리엘의 줄을 만났네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신청곡이 몰려오면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래 빨리빨리 전해드려야 되죠. 줄을 만났네 소리엘과 김수진의 목소리로 먼저 듣습니다.

이용의 목소리로 주여 이 죄인이 함께 들었고요.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포킹 앤 컨트리의 I Saw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포레스트 조남정 함께한 너는 보석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나눈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오늘도 우리 모두 반짝반짝. 우리도 빛나지만 상대도 빛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너무 반짝거리면 또 그럴까요? 그래도

0: 반짝이는 건 참 요즘 좋은 것 같아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성승현 오세광, 우린 하나님의 백성, 또 앞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류희현,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반짝반짝 하는 건 참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희 님께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신 은영님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더 반짝거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침님께서 비가 많이 온다던데 날이 흐리긴 하네요. 그러게요. 오후부터 중부권은 여기 서울은 시간도 요즘은 나오잖아요. 서울 제가 있는 양천구 쪽은 한 오후 6시쯤부터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곳곳에 또 꽤 많은 양의 비가 올 거라고 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님도 연휴 끝나고 출근했는데 비 소식이 있는데 축복송과 함께 뽀송뽀송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가끔 우리말에 그 정말 엄지척 할 때가 많잖아요. 반짝반짝, 뽀송뽀송. 이게 뽀송뽀송일 때랑 보송보송일 때랑 이거 참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아, 그래도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런 반짝이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서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곡이 있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5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이었다가 부모의 마음이었다가 또 부부의 날로 서로를 생각하는 날이었다가 스승의 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기념일들을 보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어린이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이 엔젤스, 제이 키즈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곡,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참 예쁜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요인데도 이렇게 CCM 프로그램에 많이 사연 신청곡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3남매 아빠님께서 요즘 이 곡을 우리 아이들이 즐겨 듣기에 저도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셔서 전해드렸는데 아니 이 곡 가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게 CCM이지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할수록 더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그 낙원으로 향해가는 지치고 힘든 나그네 같은 순례자니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손영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김종윤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여기에는 김지유 우리 아이 목소리가 너무나 사랑스럽죠. 제이엔젤스 제이키즈의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이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선 미소라도님께서 오후 4시에 저희 외제가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의 그 인대를 하나 떼어서 같이 타인의 인대랑 같이 해서 새로 넣어주는 그런 기술의 수술이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뭐 당분간은 걷기가 많이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보통 그

0: 파열 십자인데 파열 수술 후에 경과가 좋으신 분들은 다시 운동도 많이 잘하시고 일상생활 회복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그 과정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주님 저의 아픈 곳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역시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신혜숙님께서는 이달에만 부고를 5분을 받으셨는데 더위에 장례 치르는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도 써주셨어요. 또 4180님 사연까지 소개해드리고 찬양 들을게요. 사람에겐 관심을, 세상에는 사랑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문득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살아내려 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문 써주셨어요. 보혜사님 신청하신 You Know Better Than I, 데이빗 캠벨의 곡, 그리고 이어서 이스턴 게이트로 전해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신혜숙님 신청곡은 캔디 크리스마스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1: I thought I did what's right.

이스턴 게이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데이빗 캠벨의 You Know Better Than I, 내 길 더 잘 아시니. 찬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요, 권사 피택 받고 임직자 교육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김이 펄펄 나는 듯해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인데 전 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을까요? 온전한 순종, 열심히 주의 말씀 귀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기를. 숙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정말 힘드시겠지만 제일 멋진 권사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용하 권사님 이러고 교회에서 다들 불러주실 것 같은데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동욱, 금을 만드는 시간.

김동욱 금을 만드는 시간 들으셨어요. 1부 끝곡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이브 워십과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연주곡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1부에 그 권사 임직 되셨다고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배추님께서 저는 76세 박지영 장로 남자입니다. 써주셔서 아,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응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곡을 좀 골라봤고요. 천등사님께서 어제 모내기 끝났습니다. 모내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거든요. 올해도 대풍 이루어주세요. 전국의 농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하고 찬송가 남겨주셔서 오늘 전국의 큰 풍년을 또 응원하며 넓은들의 익은 곡식 신현재 이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등사님 땀 흘려 애쓰셨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저희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배추님, 76세 박지영 장로님. 저 이름만으로는 살짝, 그 여자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항상 원주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거든요. 네. 근데 바로 뒤에 멋진 여자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우리 배추님, 멋진 여자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남자예요 라고 하셔서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배추님께는 또 이렇게 면역에 좋은 음식 전해드릴게요. 하심정 받으실 수 있도록 흑마늘 진액 받으실 흑더덕 진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님, 천등산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8751님께서 아이고 농내장 기미가 보인다는 안과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주님 제 눈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보내오셨어요. 저희 안성진 찬양 힘내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잘 관리하시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주의 보혈은 배추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고요. 멋진 여자님께서는

두 분 같이 오셔서. 멋진 여자님께서는 인사동으로 동기 목사 만나러 가면서 인사드려야 하셨는데, 동기 목사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목사님이시거나, 친구분이 목사님이시거나, 너무,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을 청하셨는데, 이 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화예요. 야곱의 축복 들으셨고요. 아이자의 61, 내 주의 보혈은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님께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진주리님께서는 어휴 올가리 김치 담그느라 이제서 출첵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쭉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따로 출석 체크 안 하시고 하셔도 다 쭉 듣고 계시다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2969님께서는 사진도 찍어서 아유 농사를 아주 금손이시네요. 양파밭에 풀 메고 삼촌들 밥하러 들어왔는데 저희 남군님과 삼촌들 세 분이 많이 아프셔서 오후에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요즘에 밥맛이 없어서 일주일 사이에 2.5kg나 일주일 사이에 2.5kg나 빠져서 게다가 이렇게 농사까지 지시고 식사 다 챙기시고 아유 정말 마라나타 듣고 파요라고 하셔서 부흥한국 소양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라나타 전해드릴 거고요. 단한 사람님 신청하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브룩스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으로 전해드렸고요. 부흥한국 소향, 마라나타 함께 하셨습니다. 강주영님께서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서울 영동 한마음 축제가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건데요. 경기도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 소식 전해 오셨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 알리시고 싶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주일에도 저희가 교회 소식 따로 모아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사연에 풍부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멋진 여자님께서 저도요 원주가 고향이시고 원주 침례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시고 군인 부대 교회 섬기다가 은퇴하셨다는 이렇게 자기 정보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알려주시면 서로서로 더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해 님도 오셨는데 모내기 하는 이한기 소리 들으며 방송 듣고 있어요. 조금 전 들려주셨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곡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열심히 율동하며 불렀답니다. 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당구님께서 축복송 유쾌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손은 들어주셔서 많이 많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 게시판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집사님도 긴급 기도 제목 12월 둘째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그 수술 들어갔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는 사연 기도 제목으로 보내오셨습니다. 김희석의 축복하노라 강주영님 신청곡 여기에 제주의 봄 화이트 모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고효경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고효경의 제주의 봄, 또 앞서 김희석 축복하노라 전해드렸습니다. 아, 마음 잔잔해지는 찬양이네요. 자, 오늘 끝곡은, 이 곡은 아주 씩씩하게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라고 응원해주는 찬양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Battle Hymn of the Republic 준비했어요. 자, 마라나타 싱어즈 돈 토마스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76장 장조의 주 아버지께입니다. 장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는 서울 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이용훈 목사가 작사를 한 찬송입니다. 이용훈 목사는 평소에 참다운 애국, 애족의 길이 민족 복음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은혜로운 구세주, 능력의 성령을 찬송하자는 내용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작곡자 김정일 교수는 고신대 교회음악교수로 찬송가 공회 음악분과 위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찬송가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려던 제자들은 정작 겟세마네에서 잠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며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 지금 우리도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주의 옷자락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이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 진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 함께하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주호의 음성으로 포항아트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명수님께서 박은경의 찬양으로 듣고 싶어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했습니다. 유풍길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환우들을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성함을 다 거론해 주셨고요.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의 빛 은혜의 강물 넘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청해 주셨습니다.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2262번께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청해 주셨습니다. CBS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라니 문자 주셨습니다. 어려워져만 가고 무력해가는 저에게 우레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으며 이루어야 할 일이 넘치나이다.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드리는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유해피봄님께서는 5월 28일에 국가고시가 있어요. 공부한 거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공부한 분들 모두 합격하소서 하고 보내주셨나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십시오. 프리지아님, 이른 새벽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께서는 사랑의 종소리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나요? 손수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역시 조이포유에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최인혁의 찬양 나는 너의 하나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딸기바구니님께서 신청하신 아 하나님의 은혜로 AJ 워십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문을 엽니다. 브라이터 데이의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오늘은 어쩌다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를 위해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질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명된 자 중에서 하나님 장막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여 그들도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대해 제대로 깨달으면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주의 영이 임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왜 장막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70인에 속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성령님이 어쩌다가 실수로 강림하신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엘닷과 우정이라는 뜻의 메닷이 모세의 짐을 나눠질 70인 중에서 꼭 필요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림하십니다.

0: 크로스웨이 성기합창단의 곡으로 이 세상 풍파심하고 보내드렸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노성희 노형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불꽃님이 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돕는 지체들 6명과 함께 도쿄에 여행 와서 인사드려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이곳에서 내매기 찬양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남은 일정 위에도 동행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행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지금 행복하게 기쁘게 여행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풀꽃님 잘 다녀오십시오. 휴대전화 뒷번호 6116번께서는 제가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116번님의 건강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지난주에 아내와 아들 제대 기념으로 여행 다녀오셨죠? 행복한 기운 가득 담고 돌아와서 기분 좋게 출근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고다르크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방송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청취자분들 하루 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지선의 충만을 정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신혜수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죠. 이은수의 찬양 기도는 놀라운 것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여기엔 물이 없고 다만 바위뿐. 바위는 있고 물은 없고 모래길뿐. 이 길은 꾸불꾸불 산속으로 올라간다. 이 산은 물이 없는 바위산. 물이 있다면 우리는 발을 멈추고 마실 텐데 바위 틈에서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희뿌연 앞길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다.

T.S. 엘리엇의 천둥이 말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수를 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푸른 동사님, 병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다고요. 계단에서 굴러 두 발목을 다 다쳐 수술한 후에 지금은 재활치료 중입니다 하셨고요. 더 시급한 것은 딸아이의 예비시아버님, 상견례도 못했는데 지금 대동맥 파열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박호용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하늘 아래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푸른 동사님도 크게 다치셨는데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희망이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최유정의 찬양으로 듣고 싶다고 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LT방님께서도 같은 곡을 정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0: 고향 가구박람회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제니1004번께서 저희 어머니가 돌보시는 17분의 독거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참 대단하시네요. 아, 훌륭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 청해 주신 곡 오늘 끝으로 전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리 공예가는 뜨겁게 녹아있는 유리를 긴 막대 끝에 붙인 채 천천히 돌리죠. 잠깐이라도 멈추면 금세 굳어버려서 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오가며 계속 움직여야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버텨내다가도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 어쩐지 우리가 하루를 빚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어떤 모양으로 완성하게 될지 삶이라는 막대를 천천히 돌려보도록 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퀄리티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Lead kindly light.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Near us, still near us.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천안에 계시는군요. 빈센트님, 천안은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대요. 빅마블님 계시는 곳 빗방울이 조금 떨어진다고. 예, 오늘도 곳에 따라 간간이 비 소식 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도 조금씩 내렸고요. 지금 6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새 이 시간이면 창밖이 환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이 흐려서 마치 저녁 한 8시쯤 같이 어둡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 오락가락한데요. 여러분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의 마지막 주간 수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은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박운성님께서 주신 곡은 리드 미투 캘버리 생명의 주여 면류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샬롬,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 조용히 방송을 듣습니다. 한 시간 듣고 나면 조이 포유 넘어가 들으며 산책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즐겁습니다. 예, 청솔님 계시는 곳은 날씨가 어때요? 비 안 오나요? 1부도 2부도 다 들어주시는 애청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이 곡이 오늘의 첫 곡으로 나갔어요. 신청곡 주시는 분들 중에 미리 레인보우 선곡표 확인하시면 오늘 어떤 곡들이 나갔나 체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왜 내 신청곡이 안 나오나 서운한 마음 줄이실 수 있겠죠?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오늘 첫 차부터 경의선 서울 수색구간 전동열차 운행 중지된다는 안전 안내 문자가 왔고요. 1호선 및 문산, 용산, 용문 지나는 경의 중앙선은 정상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행 상황 미리 체크하시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산청 바라기님께서 주신 곡은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김주연님 들어주세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해요. 자녀를 먼저 보낸 어느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힙니다. 누군가에게 가정의 달은 가장 가혹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맘때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귀가해 잠든 자식들을 깨워 거칠한 수염을 비비시던 얼굴. 따갑다고 고개를 돌리면 짓궂게 더 비비시다 지갑을 여시곤 했죠. 사랑 표현은 서툴렀지만 자식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박노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파스 냄새 물씬한 귀갓길에 넌 나처럼 살지 마라. 휘청이는 몸으로 울먹이는 밤. 시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정작 제 삶은 물려주기 싫다던 부모님. 부모님의 아픈 고백은 사실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삶을 새겨주고 있는가? 엄마 아빠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은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분위기 깨는 말씀일지 모르나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유행어가 한창 나올 때가 있었어요.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아세요? 한 미남 인기 개그맨이 한창 밀었던 유행어인데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예, 이 곡을 제가 그럴 때 틀기도 합니다. 워낙 청취자 호응도가 높은 곡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곡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고 오늘 밖에 날씨도 많이 무겁고 해서 틀었는데 좋으셨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꽤 기나긴 시간 동안 눈으로 게시판만 보다가 영감받아 회원 가입했습니다. 와, 흐르는 강물처럼 닉네임이 멋져요. 안종환님이신데요. 안종환님, 오늘 어떤 곡에 영감을 받아 레인보우 회원가입도 하고 들어오셨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비가 보슬보슬 와요. 빗속을 혼자서 님도 계시고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매일 아침 듣습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하기에 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빗자리 9355 쓰시는 분은 진짜 이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고 매일 들으시고 또 열심히 들으신대요. 9355님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Sunshine. 아비가일님 신청곡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게시판에 비밀 글로 주셨습니다. 좀 전에 묵상 말씀 속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해요 라는 한 줄에 공감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로서 가정의 달 5월은 정말 괴롭네요. 어디 멀리 떠나 있고 싶어요. 또 6월은 현충일이 있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누릅니다. 7월은 아들의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을 세우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한 달은 지나가죠. 주여 도와주소서. 예, 우리 청취자분이 엄마 아버지께서 행복한 모습을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아드님도 원할 텐데 즐겁게 사시는 게 쉽지 않죠. 아이고야, 네. 이런 사연이 오면 제가 어떤 멘트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두 손을 서로 마주잡듯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방송이라는 게 5초 이상 묵음이 흐르면 방송 사고로 이어져서 뭔가 말은 계속 해야 하고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곡으로 제가 위로의 말씀 대신할게요. You Need It Me, 앤 머레이의 노래 1부 끝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리라.

오늘은 감사하게도 이런 분이 많으시네요. 평소에 이제 게시판만 보고 방송을 귀로만 듣다가 처음 참여하셨다는 분, 8389님도 그러세요. 게시판만 보다가 비도 오고 글 남깁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아이고 휴가를 많이 쓸 수 없어서 근무하러 나왔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는 1년에 딱 이렇게 주어진 휴가가 있잖아요. 병가가 인정되는 그 조건도 사실 까다롭기도 하고 어떡합니까? 수술하고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쉼인데 충분히 쉬지 못하고 근무하러 나오셨다니까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열어준 곡은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였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으로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메스터더 Tempest is Raging 구주여 광풍이 일어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 순례자님 궁금해하셔서 얼른 답변 드립니다. 1부에 오늘 6시 30분 묵상 글 제목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제목의 묵상 글이었어요.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최공님 늘 이 시간 즐겨 들으신대요. 고맙습니다. 등대지기님 이런 운동하는데 비가 오네요.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비를 맞고서도 계속 해야 할까? 고민하신다고요? 어떻게 사연 주시고서 지금 소개될 때까지의 요 몇 분의 시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운동 또 뭐 저녁 운동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 기준에서는 운동하다가 비가 내린다면 우선은 집에 그냥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주 스노우맨님은 농사철에 비가 오면 농부들은 두 가지의 행복을 느낍니다. 첫 번째, 비로 인한 해갈의 기쁨. 네, 이건 알겠어요. 과연 두 번째 기쁨이 뭘까 하고 궁금해서 보니까 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누리는 쉼의 행복이라고 하시네요. 하, 어찌나 이 두 가지가 다 공감이 되는지 비가 오면 이 작물이 비를 흠뻑 먹어 건강하게 자라겠구나 하는 해갈의 기쁨 두 번째는 평소에 잘 쉬지도 못하는데 그래 이런 날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에서 오는 쉼의 행복 좋네요.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청하신 고정성님 지금 들어주시고요. 김문환님께서 주신 노래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나와 또 98세 어머니와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

죄를 이기기 위한 첫걸음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의 경고는 거룩한 야망을 품은 사람이라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장소엔 아예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죠. 죄를 이기는 힘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유혹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또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한 야망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40번째 묵상 죄를 이기려면 연약함을 인정하라

게시판에 비밀글로 오셨는데 출석체크 1000회 기념. 와, 1000이라는 숫자가 저를 처음으로 게시판 인도합니다. 매일 찬양과 함께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회 출석하신 거면 진짜 수년째 이 시간을 애청하신다는 건데 게시판에는 처음 글을 쓰시는 거군요. 1000회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유동근님은 그래요. 어제 그 서대문 고가 철거 중에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 근무자로서 착잡하네요.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와 비슷한 야외 이제 현장직에 종사하시는 우리 유동근님도 사고 소식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오늘도 일하시죠? 안전근로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레이코스님은 출장 가시네요. 상주로 교육 출장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계시고요. 역시 비공개로 오신 분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준비했는데 요새 이렇군요. 상황이 농번기이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에 평소 13명 오시다가 한 6, 7분만 오신대요. 차량에서 내릴 때 권사님들의 서로 인사말이 오늘 일 많이 해도 안 아픈 하루 되세요 하는 인사라고. 사연 주신 분은 67살이신데 다른 권사님들이 아유 젊다고 우리 청취자분을 좋아하신대요.

휴대전화 뒷자리 5108. 잔잔하게 비가 내리네요. 천안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가 있어요. 고기와 당근, 감자입니다. 와, 오늘 아침은 카레라이스. 며칠 전부터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만들어서 몇 분 갖다 드리고, 요즘은 작은 일에도 큰 마음을 먹어야 실천이 됩니다. 나이가 먹으니 모든 게 느려지네요. 아침에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이 한 줄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 와닿아요. 작은 일에도 큰 마음을 먹어야 실천이 된다. 그렇습니다. 5108님,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곡 신청하셨어요. 끝곡으로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돌아가는 즈음인데 이왕이면 좋은 기억들만 남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싶어요.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일어난 그 붕괴 사고로 너무나 애석하게도 희생자와 또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아침에 또 기도로서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쪼록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 또 긍휼이 임하길 바라고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을 좀 찬찬히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과 손길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런 사람은 없는지 다시금 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단비의 긍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스마트폰으로 안내 문자가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참 그 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서성은 고가도로 예. 마음이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희생자와 또 부상자분들 그 가족분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도레미파 보라시도님께서 훈디 저 오늘 용산에서 KTX 탔는데 서성은 고가 붕괴 사고로 운행 중지 열차가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오늘 열차도 10분 이상 지연됐답니다. KTX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SRT 열차는 정상 운행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쵸. 예. 행신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도 지금 운행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좀 있어요. 열차 이용 계획 있는 분들은 잘 좀 알아보시고 살피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님께서 정말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죠? 아 너무나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예. 강난초님도 유가족들의 슬픔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길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애도의 마음 예,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곳에 따라 지금 비도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예. 약간은 차분한 그런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 우리 다솔님께서도 아우 안타까운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이라고 마음 전해주셨고 꿈이룸님께서도 샬롬 인사 주셨네요. 예.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오늘 또 수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전합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편하게 소소한 삶의 얘기들 전해주세요. 아침이 부르는 내 안의 주님 그리고 예수랑 나랑 음반 중에서 빗물

기르시는 목자 들었고요. 예수랑 나랑 음반 중에서 빗물, 아침 내 안에 주님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은하수 구수롱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보물 세 가지님도 반갑습니다. 레이니와 함께 치어 리딩하는 레이니와 함께 와주셨고 제주 삼다도 복댕이님께서 제주도는 아직 소강 상태? 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비가 조금 이제 잦아들었나요? 하늘에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너무 예쁜 그런 풍경입니다. 하늘에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그런 하늘. 제주도는 약간 환상적인 약간 하늘도 그렇고 날씨 변화도 되게 무쌍하고 근데 오늘 아침은 약간 물감 풀어놓은 촉촉한 어떤 수채화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아, 약간 상상되네. 하늘에 약간 안개도 좀 자욱하게 막 바람에 따라 실려 흘러가고 예전에 그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그 한국 영화 있었거든요. 아 생각나네 갑자기. 그 영화도 되게 그 색 영화의 어떤 미장센 색감이 되게 예뻤어요. 그 노래도 굉장히 사랑받았잖아요. 그 영화는 권인원 씨랑 아 김현식 씨도 같이 불렀네. 예, 비온 날의 수채화라는 그 OST 강인원 권 이름이 뭐지 아무튼 김현식 씨는 확실히 있었고 권인한가 강재 씨는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형작가 맞네 강인원 권인하 김현식 예.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그 노래는 되게 좋았어요 저 중학생 때였나 그 영화를 TV에서 해줘서 봤는데 예, 되게 다 보진 못했어요. 그 영화가 아마 그 청소년 관람 불가인가 그랬나 그랬습니다. TV에서 해줘서 잠깐 봤어요. 닉네임 요셉의 꿈님께서 비모닝 출근 전 콩나물 국밥 먹으며 듣는 샬롬 CCM 아 오늘 비 오는 날 너무 좋습니다 라고 와 출근 전에 그래도 국밥 한 뚝배기 하실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아 콩나물 국밥 너무 좋죠. 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콩나물 국밥 집은 24시간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500원, 6,000원짜리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 목동 근처에 콩나물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도 11,000원 이럴걸요. 예. 아 콩나물 국밥 맛있죠. 예. 아 권인하님이라고 날마다 GNL님께서 권인하님이요 라고 남기셨고요. 예. 찐파랑님께서 날씨가 흐려도 선선하니 좋네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아 우리 야구 팬이시구나 홈 경기 관람하면 파리 유니폼 준다고 해서 오늘 직관 갑니다 연패 끊고 승효대에서 오길 바람 아, 저는 어제 차마 예, 마지막까지 다 보질 못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 두산 베어스 화이팅 아, 네, 김현식 씨는 내 사랑 내 곁에 또 정말 큰 사랑 받았고 맞아 김명수님도 남기셨네요. 우리 0161번님도 와주셨고 비가 오니 스르르 눈이 이렇게 잠기네요 잠이 오는 아침 오늘 조이포유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남기셨고요 아지마미님은 오늘은 세계 수달의 날입니다 수질 보호를 위해서 세제 절약도 중요하고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보호에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오늘이 세계 수달의 날이에요. 수달 천연기념물이죠. 수달 아,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동물인데 수달이 깨끗한 물에서만 살죠. 수달도 그러니까 아, 덕분에 또 오늘 특별한 날인 걸 또 알게 됐네요. 아 용인에서는 콩나물국밥 7,000원짜리 아직 있다. 노인경님 알려주셨고요. 아, 7,000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이거 가성비가 좋죠. 7,000원이면. 예.
맛있어요.

바로 가도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토렴해가지고 탁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단단콩님, 권인하, 강인원, 김현식 맞아요. 아, 그때 레코드판 위 세 분과 신영원 씨 사진도 같이 있었던 기억. 아, 그래요? 그 영화 OST 작업에 신영원님도 함께 하셨나? 아, 신영원님 곡도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는데. 예. 개똥벌레도 불렀고. 그게 또 뭐, 저산맥은 그 노래도 우리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예.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예. 아, 옛날 생각나네 비오니까. 이럴 때는 또 바로 좋은 곡 나눠야 됩니다.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준하와 나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고요. 러빔 여름이 와도 예향 기획 프로젝트의 어찌하여야 범케 나의 아내 거하라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준희비님, 훈디 혜영 작가님 비가 오면 전 괜히 좋아요. 선곡이 오늘 짱이고 오늘 점심은 그래 황태 콩나물 해장국으로 예, 메뉴를 이미 정하셨네요. 아 너무 좋죠. 점심 때 뜨끈한 국물, 속 풀리는 황태 해장국, 크, 콩나물. 콩나물은 거들 뿐. 예. 너무 좋죠. 이런 날 이렇게 비 오면은 아무래도 국물이죠. 순댓국, 순댓국도 맛있고 예. 콩나물국도 좋습니다. 개나리님, 뭐 어쩌다 보니 월화수 3일을 쉬게 됐는데 그동안 밀린 집안일도 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시시때때로 또 느끼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일상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완전 몰입, 완전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또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 막 친구들과 막 놀이터에서 막 놀 때 같이 어울리고 깨르르 즐거워하고 그렇게 노는 모습을 또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입해서 열심히 또 하루하루 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아이들 막 어린이집 보냈어요. 저녁마다 감사기도 하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잠들기 전에 약간 책 읽어주시는 건가 봐요. 벌써 같은 동화 석 달째. 너무 귀찮은데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이제 점점 질문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 첫째 꿀꿀이는 뭐로 집을 지었지? 늑대는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빨리 끝냅니다. 늑대는 어떻게 됐지? 그래서 막내 집으로 갔잖아. 끝!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여전히 이거는 이제 고전이죠 이거는. 아, 이 동화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진짜 대한민국에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뭐 이 곡은 필독서고 유치원 필독서고 다 무슨 동화 전집 뭐 이소부화 이런 거에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기 돼지 삼형제니까. 아, 이것도 혹시 잔혹 동화인가? 이 가만 있어봐. 이게 그러니까 첫째 형 돼지, 둘째 돼지가 다 이제 막내 벽돌 집으로 지은 막내 집으로 오게 되고 늑대는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불을 지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잔혹 동화야. 예, 약간 아 옛날 그 어린이 동화들이 사실 아시죠? 신데렐라도 원작 보면은 어우 약간 동심 파괴입니다 이게. 어 약간 호러물에 가까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와요. 예. 유리 구두가 안 맞잖아요. 내가 발이 커서 여기까지. 예. 언니들이 아. 네, 다 이제 약간 순하게 순한 맛으로 이제 각색을해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봄보로봄님 어제 아우, 모기 식기한테 그냥 세 방이나 물렸네. 약오릅니다. 아우. 근데 그 와중에도 잘 잤다는 모두 샬롬하시. 어, 그래. 잉잉. 요 소리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근데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세 방이나. 물리셨는데도 꿀잠 주무신. 이거 목이 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 01661번으로, 실로암 신청하셨어요. 이곡 함께 듣습니다.

이성균 이지혜 골목길 걸을 때였고요. 김인식의 실로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우리 0161번님의 신청곡이었죠. 최민경님께서 우리 애들 어릴 적에 동화 바나나가 뭐예요? 굴러가요? 하면서 들려주면 아이들이 그냥 깨르르 또 해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어릴 때는 뭐 방구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은 숨 넘어가죠. 아, 그렇구나. 아, 하늘소망님, 훈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늑대가 보는 관점으로 만든 동화도 있답니다. 늑대는 여기서 피해자예요. 늑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어 죽는데. 야, 이게 관점을 달리해서 재밌다. 예. 자, 1부 끝날 시간인데요. 오화평의 온맘다해 연주곡 흐르고 있고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